0: 게 뒤뒤 사업 되도가 수다우유 나 다우유
1: 나래 직제로 나 다우유
0: 야 나 직제로 야 나 직제로 야 야 무셔려 무슨 영시다 제도아
1: 야자자 야자
0: 장게 나 야줄럭 마시 장게 야줄럭스디 나 좀집다 무대 배주 시시
1: 요 Jesus.
0: Hazi, ngani sibchi zuo qiu. Ran ye xun le kan guan zha pa ji zu ji ka ji yu. Yan ye zu ka la song a.
1: Zong zhe ba ran ta ge bu. Yin zhu de yu.
0: Hazi, ke yi di yi me ba, yan po tu po zu ge.

0: 야야, 그래서 다시 생각 좀 해보세요. 계속 시간 용구 줄게. 용구 씨, 네 자 가르쳐 채비는 나다 니부시라 치기. 야면은 내 계란이 용구 칼라 좀 드시고. 샤롱은 내 레게 취하시도. 왜? 야면은 아주 수준 가르치기도 다가 주게. 아씨, 로데비시 나다 여마시. 시외 송여로 숨제 치과 가도. 시외 근처 저 치근의 순신 그제 로종 량도 시에 용산 년 미팅 제 마지. 산대시 미디 렉시 달리 대비이너 엄치무도 수소 중국 폭시
1: 도고 마데니 승이다 오시기죠
2: 전선 이시에 조시
1: 자다다 가게 삼다 마시 니니야 개시 쉬르다
2: 교교교교교

0: 갑사 키루아 갑치노 베이스지다 대샤 베이스지고
1: 갑치노 잡베이스니다 니 대제인 가방군 대제인
0: 라나나 민두게
1: 나가 쇼리야
0: 당시 나무 안 강구 내년 반수철은 내수 갈라바
1: 딜레 요시 공세레 베지러 무디 베수 쇼다
2: Tandé dini, takwa de, kafe shangye dini jibé.
0: Jile, kira yang pebe. Kira yang nga chenggu shna yubé, nye garo kira nga fes risha.
2: Yang nga.
0: Tingwe nang shi che, ari ko fe jida bai sumde shi yurba.
2: Tak shi. Kuni ga gorji, nga shi ni yungu jibé.
1: Apa mo? Lili,
0: jige

0: 사디 초아서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셀라 튠다르 체지부터 니다르 체크마 시드 셀라 문농 참부스웨디 초라 비주난 차라 용장 체 서동 효균난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디 서동 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디치
1: 아니 된자 제잡 안이 창만 정춘 직부 체급 최단 게시지 카지 럭이 차부포 조치기 디리지 제가 타면 수고가 좋아요 요 마지 되는 컨주스도 차유 체가 줘
2: 고다 만스디디야 민도 뭐든 알죠
1: 게라 특인 안수 칸고 디나는 마데야 카제
2: 남시 응원다 대비나 드린 차차 부여하시야 칸고 디 조로나르 유보다 쇼니 양사위 유자 지주 태양기 니가 첨부시라 요리
1: 나 채는 안수 칸게나 대는 용마베
2: 용마지 지주니 조로나 유구 유자 차자르 부보다 칸갸시와 속이 긴체제 튕구 요리 더도 제단 버진다 두수 제베 추로 튕구지 리주 튕베거 추로다 님도 튕보다 육수 채와 뒤지 튕두 나러라 리주 버진 추로다 냠도 두주구 유자 치소 유노다 메조 조준러 뉴스 쳔부 튕지 계시 리주 튕베기나 칸고디 키주구 땡기지 야다미도 깨디 가지도 아
1: 리주 쳔베 디지타 두게 잡스도
2: 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 이득이 자슈치디 초얼템비나 니네 저디 앙사 쳐오다 니에 카바나로네 디 로교쳔바 사진염주 쳔비 제자 나조 니가 쳔비나 유르교도디 미네 람사 깨빠 용구지
1: 게라 쳔너리 루교 사진 안들로어죠
2: 용마디 서시다 넘실 대제 넘실이 공기 캡자 쳔베 문다다고지 오즈미와 쳔베 삼데네 키규여 말다
1: Rirugi nuchli yuichi, shamgi tunjian kaliya tona chigui. Namshi yungun da dawa, chui zhusa xido chiba. Yagu nian, yagu dian na, nian gili yu tu guri. Xiezi dianzu kien sung el.

0: 박지. 군총아 로봇이야지도 주시든가요 마시비. 상명아 시시다야 가리나. 되게 이나. 코라주 금세 먹고 시. 님도 좀 제 셈세야 지듯이. 디엠 뜻이. 여. 장하시가 되요 봐.
1: 비주.
0: 아. 가리나.
1: 시비샤샤. 군총 예린 기사. 제장.
0: 아, 레. 반수저 잔비비비.
1: 소동아 참여 좀 하시다. 옛날 님입니다. 저.
2: 嘿。 我拉子 兄弟, 若怪那下对前面那个戏, 搞错的用不得。
3: 我呀 兄弟呢, 你那爹咋, 三七都没得吧?
2: 我 兄弟呢, 巴拉的阿姆拉你们都参与给这年也搞不语。 接了困难你桌子啊, 俺的就问你我切不是, 参与给这年也得问你天使请你是对的。
1: 상군의 등조 관광구 유사를 예배.
0: 당시 계란주 나기 소문도 쓰도. 나바 친지 나래 매제 삼례 보시던 게
1: 양양게 뒤져서 고 마시.
0: 계주 상제 시유 미 신규유. 클릭을 삼던 교시. 람상아 삼루도 올르네 녀 삼고 마셔 봐.
1: 지게 위라가 숨에 가면을 더 나망 쇼다. 공개 랑치듯이. 랑게 세리 난다 매배 십제 라기디게. 여체 수배지러. 치시 여우수다. 내 뒤체게 마시.
0: 탄데시네 레가 고시베 키라즈 녀체도 님도 좀비 있어도 키즈미유디 녀가스네 신구유 초보녀 봐
1: 기켈린쇼 마랑 시섭유 링스유는 게저 와치고 마시베 제상 키즈 타바틴 로시당고
0: 시작에 가서 비주 담바 다 켈린구유베 아
1: 이네 나랑 심데 민도
0: 카리나 시작에 가 돈바 투부투 시베
1: 가인스나 장게 디데 세시 제트고 수시
0: 루부 톱갸라 nga thone bti de sie sa nga nu ne ma khom ye sur sigi
1: sa chung tu ne pa me sam kyu thum kyu mi si ri nga da yan ya zi yong a zo cha gi de yo ma shi xuan li ge pa me ge yi me xie gua yo ma ba ke si nga zo chung tu ne pa me sam kyu thob yu na mu ne de de ki bla sa chung tu ne pa me sam kyu thum kyu suan sa nga su kar sa me ja ge chi thu shi nga zu sim na kar sa me chi thu be ma che 等到不顾心那个三面的，怕面心那个三面跌了，让我那个希望消失。

0: 세리탄 튜베 다단리 지소탄 초와 두고치 세리탄 튜베 능교례 초에 딘주 대다시 지모아 행게 공감사 탄데키나 주지시 부티니 편중 찬롭리 선지 부덤수마티 덤숨부 디체인싱 하우 튜르네 니르세 튜르파 갸즈슈기 겐젠덴베 응위리시인 원야 하람 롱고 동교니 차 시응원라 베트자메도 침부타 태가키 규범 매버차베 규긴 탄데 양가신 도가웨 사와시지 원나 부덤수마 원네 유체브지 탐 탄데 콜레딩 대다기 규범 사원네 체야 매버지 탐 기린기 계제 매베 소자 변화 샤미 주의 마타 덤미 디신소 부덤수마 냠토 응아도 퇴목이 매버타 니니 인수 유버지 탐 샤미야 티고키 베시스로나
1: 본담 섬미 규부츠와 한우 튀럽기 원교 체제 오므티 수인 티니 링제 미지련 예외 뒤미 전부 로니 민바 수보 참모타 세르만 노비 킹비 교조식지 디소더니 로마숨 체라 잡았다 잡부 예비 원키 밀리야 본담 섬마 세그여 계조로 지딘토 티슈기 참모여 미남기 사조 키슈기 전부 로니 당도나 본담 숨비 과거의 제도 근제 지구 유비 의주 지구 유 전닝 사제 소수의 한우 주력이 교도래 응원 받다나 본담 숨만니 한우 주력이 젠다 너무 대신 계속 롱어 통주 숨차니 내가다 얘네 롱어 통주 니자 신문 투 로버도 매부 잡으시 본담 숨만 원에 기부 체바시 탐 다디 고리딩 기다기 기부 초대 지게 유탐 광시 北海기 로레이에 뒤수 등미 디신디 태종 매파 소원의 재단러 교육위원 나우의 기지 매배 소장디지기 송의 재단러 산다체대 규비 광당지 랑자 갸소 로주구위원 지 임자나 양 등미 디신이 문담송매 규부마지 계대 콩대비나 태종원의 년년 저유부지 폐지 롱어 통교 나차 송경원토 갸즈낭네 루부르토 섭더민지위 기지매베 소자카지튼 팅디 소자지 페치베트네 세츠긴기 지구의 당튼네 무티지글라 용동조신유 강바지마타기 쇼순지 소자틸 용용기베기 용도침부중화타 카지 치료의 체부시 기회바타 수부탄 강바 예체세유 티니 균매 차상위 좁지시지 세세소 티 人归王 고송제도배마제 윈삼기 된장대위부지 멍시 조수대워라 모자르치위 남부사부 망부중 기지매비 소자티 유리망고바 갸즈낭기 직진비 제자바탕 문담수만니 콘조추 퓨드종위 존재지지 롱어통조망부진 뜸이디세지기 세수겐탕 양다진위 사준진삼수 충두기 소화계신위바티니 문담수미 소두세당탕 지구지경식 대조차롱제바탕자 충전 조회 치고 지구유 배제 팅 주변 제지 뜸이 디신 닮아 지딘피 천모 최수의 제두 세최기 빠슘네 치수 지구유 뜸이 디신기 매버 퇴니 제대위 초대없이 니원이 제강 감사탕 갸주 발라 손에 제부티지 양부담손며 대신 니니 카지라 년증 딘디 그유 니부 충네 치통마 감사한줄 다들 기지 매배 소자기지 세포리 강사를 키우려고 탕 대다기 매배 손에 시력 균진 제외 맛에 다르게 공배 당류 대주 공이 소도바 탕 구림 대비 뒷문기 냠대 제시가 맛에 더진을 내부 탕 다는 남로 부와 탕 원체 갸주난 강사를 키우기 문동성과 뒤 나선의 유동 스림바 무유식 대유진 다다양 나르신 세도 제단매 이내 문덤섬의 기지매비 소자기 니니 여동세도 마당와 소자추 니범 예진 송유 다다 소자기 직자적 굽주사삼 돕치위 규디를 돕아이 문장 기지매비 소자 피규 제비 규림 개치수식리 고교기 한우 뒤럽기 경외 남한 종료 파위 된지내 고장바시
0: 샤미야 지마기 천천 주시 버시 우스 송가 난키 금주나 루베 체니 신키 담베 체라 이남 시브디스로나 ngansu chongre ne thombe ngopse la jida daba do zam ji yu be nyu char chi zang mo chui di xin ne se chu gu yo ji ine te dang che chi tan da gu zi chong ga mang bu so zhom tho zhui ne du cha ba ta 통제 제배 금주나 루배 모체 샤유바마세 소냐 기쇼기 통게브신 유배 뉴사치 대가 윤조 진의 롱주 지도 최상무 디리 님문에 내가 조견 최문의 셰비나 담사 시라지 원간 파드드 뜻디라 장무인배세리 티다 컨저스제 총비이나 디링한 최 통을 최십지 지도 모체 상무 세야 티이나 진우 미배 모체 규자 체디 최세마외 쿠요르 참배 차긴오 레뉴 당 소냐 치송제 지배 뷰리 당장마 대비 속이 캐주 된배 모체 쇠바스기로지 금주나 루베 모체 티리 쇠냐 기쇼기 통겸네 존드 미미뇽의 시기 모체 상마 티리 지당키 모체 셴레 공 하장기 토도 삼네 미카셀라 신겐나네 모체 꼬바타 모체 주 디네 두부제 체베 규림키 링군 더 파주고 유바타 체티다 쇠바 이민키 토고 요지 체상마 니 쇠바 이남 我们在说明移民体没参与土国亲不起别那段时间看一次呢我们在提到说着呢拒绝独居新的古籍从刚去说这么干的些个月子居民的一处我们在给我了给我请约他们同为托在不接些比呢我们在独不提那松说把那特没不行的天啊我们在咱们呢我们在给说在看起略动前呢永为得地吞在些日我们给我们在听给他通知给别居民呢 团结期间期内，只有特批姐姐，我才说不用特批个月子。别呢，人民这位下载什么他连女所在了些呢？团结巨人呢，人群如果在他，内部谁话？都在那这些姐姐，我才说不用特批个月。他们通知给丢人呢，团结期间期二十，我才说把那个通勤几个月吧。别呢，从不看这个，就别说人家通知给呢，我才给英国国内他，因为车子日不存进几个月子。 所在孙家就在肯这些陪酒钱中，他都在些为呢，明暗中我才说不跟穷钱肯都吃进一不热。你呢，同我托，我才忙起玩儿，去都在淘宝有把店，咱们常熟些呢，年差七九，咱们没别，英九谈，跟我车着开别去那段车时，才咱们呢先去当别他们一男，都呢咱们住身边，我才团队，每个星期天呢先去当别他别，不在身边，我才一不谈，双方也不看起给，我才感觉就不提大都不接。 我才说不赢到七百名男生不要紧，同我托马的，谈到老大七星别几个给菜市时呢，让给去我才上面购车的面贴，菜中了装新别我才给购车点不来，提问恁不要紧，提供在你我才上面连女生出摊都被购人参么，目前来人托七个月别，我才参么，娘们七对，开的天呐我才日不至于呢，购买别我才先到了，给我车里给帮助，听你别人个说起。 从北门那些边呢，车身街站菜价来给呢，团菜菜林村的前面土不马些，体外所种土退没人问题，从北这儿提来土为空棍婆些。咸阳我菜去马就给这扩追区别军人南去送两土担汤，新棉西皮日，长征土担这样，参观一把土，一个给三姐店家菜市堂团过，提起日，新来所人问那些边呢，人不信当别我菜上面给这糖，谁给我菜穿不来南给我再打多不一呢？提店家人心安慰土。 有吧？讲，三天去来年说这难，花岗去长这人不提，金长去特长来讨有吧？他，我才说他长这七百九十米十五，哪里七百过年七七，他是新的，谁从古镇从干哪里来个月的？一年我才长过年，假使假他们长过人不村米头。
2: 看意思呢，确实那些边呢，我才生产糖都对，米糖、芝芝糖，我才了，各有不有特没问题。今晚吃了几杯糖，请问应该去人家养吃了煮鱼？今天去草外吃，下载南汤买水给今晚吃了没？肉松不止一，提前打内部对面，我家肉松不止的大开，吃一我才开碰撞人家糖，肉松高了蛋的，吃一我才手中头小云通着起来着些。 确信信呢，决定我才上面来牛胡子，餐点明白一样，不知给别吃些。天南呢，军头汤马修给南京呢，龙哥有生糖，三木是生所以。没想俺最推到头，给我吃着了西街吃的面酱，人家给的汤汤，店家给吃头。军头我才上面牛个，餐饮已经预备，从大去来牛说着汤，估计从俺去吞在当归，他就估计从俺忙不干，空铁土白，麻辣炖鱼。 我才上么牛个，俺最提大去，托单了开了西皮姐姐，菜墩移民了店呢，我才提大，新日肯呢，估计从俺了里个玉米系统，提大菜皮呢，上么落地我用途，我呢什么有来带不起了呀？估计从俺那根据那路边，我才长么样，下个月内忙我听这多，提人不是提时间给超过催一年，提外得不得我谈，店家落地外过呢，我才长么去瞧，
3: 怎么听个？提人给那顿长么就这做？ 那么，今天我推荐俺最里曾经当中看新的有意呢，看上去老多卡巴的头图，品种农村年轻的估计确实清淡。然后，大家一托呢，珠峰云溪被APP的彭林南的需求的，确实清淡一托图，俺最里曾经明明啊，产生同个是资源，那么今天从俺最里在你昨天的公交谈见领看的能多远呢？天安南中里。
4: 不，那我这卡拉斯自己啊。不，卡巴马西亚，那卡拉因的，不过是卡拉丁尼拉说的，团队阿米卡巴这。我来自自己去的。
5: 干哪呀？什么石头？
4: 出国前在车站呢？他们老难找位置。
5: 我去过去打我的地址的，小姐来点名单，小姐地址啥的阿妹卡巴要。
4: 打卡巴出资呀的，俺也加进去。
5: 打卡巴出资，俺送了南里的阿拉卡里面去阿妹卡巴找。
6: 这不打阿妹卡里面去，打找。
7: 卡巴的救命点么子，铺子里面子，追求难。

0: 其中，日语女子破局做了，投资投资人去抽中了一吨，模特出行有他，相信别给了你这个抽去了吨，模特加起了他投入，三天都接到他，可以用心预备过了。其中，日语去女子团去，也有迷茫去女子破局了，在我什么强烈，先得护他这边过了。女子破别忙做国际设计所。
1: 面对别，表明去联系国际企业的网速去绿色电单元级别过了。各对别借用成用米的去日子，车不凶他米的去路高的车不凶，那么的街上没到接吧，你对北京坨车不凶钱的，集中去女子去了江北，再往村巴的级别过了。前头同意的正式密码陈刚去，陈勇车站小区西林坨内壁主编过了。
2: 什么人给公看啥？
3: 公看啥？
2: 你看你配给送个车辆银。
3: 连给那天的盆景，生根两只细胞，个数学。天里你盆的对面菜，你就写它；今日古别菜，我这是本不是。想了两段，写着呢，写着呢。其中，日语女子年岁六十六岁，比他比米言行，三个月别，这边女主人去日语女子短袖滚动布料写了从我的心的。今日古别菜是人去秋水出版拍了，日语女子兼别，民俗书籍给他们托写我他。
2: 米俺别送出手机，他只要钱吧。虽然国别解决开端，你也不是。其次，俺人女子破开托，手脚不累断，模特变形又不马赛，相信别给了你几处点托东西又不是。其次，俺人这个来空间三国八两样，女子破开开电话给贴，年岁肉脚皮皮林三岁，简直把脸切一片。
4: 三块八，蓝皮儿九个，蓝牌土肉脚面的忙不通个月不谈，苍毛蓝皮所谓来来吃心月不是，来住吃心边，面忙年多不解开，这位托，没许月不听你，你给空，多少年面不应讲，空行个没心，蓝天电送前来的月不是，给冲个贵，女士破开鞋，对外几家看了，面外出吃错，俺擦洗月不谈，谈得吹些亏空，断了一年，吹些七日谈，肉脚肉看鞋，来贵给面。
2: 崔西来团火塔边的，你们这是不是偷看他？你看，冷库角色所属崔西西餐七星鱼片，谁用我说？他同老新人被偷黑，老准他，明明能吃老味说，得不准直接直角切鱼来，老当冷库他，老早中餐说，热看黑老切切餐，松饼个就下直角切鱼片，西子从未黑，如今选拔，冲击来策，弄不吃人去。
4: 地开亏空用了肉脚面的热冻松饼下摊，这些给冻给给他规制切鱼片，老兄摊趁冻用速开鱼接送不接。人群吞空摊区别说，前边切来开不摊，辣仔面的干下开，热开开肉脚面色开，得些菜连这些，干汤我就开用呢。所以我说，来过猪边，肉脚不吃绝了，辣仔太开，干不了切鱼。今朝见证前边。
2: 给了你几处冷天气，熊冷加七路汤，拖肉、点拖、困难所接当月经，该吃些了米，将个叶面新的，肉酱我们说汤，可以先冻土狗跟送切月，三个月区别不难，西到穷了些呢。明明能吃，卡多年，八零七百，八零三十年，给冲上边，干脆对给他每个托，吃也不够土吧，通通给月。
4: 我们把钱呢，给从各国年货托，年前吃不穷的呢，真会拍，拍不出月饼。给从上边确定你给出月账，三年前，悄悄内存了多少钱呢？我那托，那边年月钱贵别，趁贵且贵银。巧起了，刚刚拆个，巧些参加个，肉卷吃个月饼。给从托，日准女士团结，记错来的卡些，先得火塔给月饼糖，西子重开了去，去他总卡些，都不需要这做钱的。
3: 女子破开了，女秀玉桂肉卷切一片。其中，托日语女子团结借用三联卡塔制作礼礼卡给拆托，肉卷切不塌，新的火塔给不？冬至热上给不了行的，明年怕了，建筑新的过了通知了，初三初三从月外出，每天吃加塔是不是新顿拉给？你们这茶叶用炸新的多为来的句，只有新的多为，建筑南站了新的过了吃，俺东家没居住解约不是。
0: 任永强制作礼礼卡给我他，我不说新的家别，他们眷恋。女子破旧了，心过了他，家表了七八十。即使新人给光明发了，陪任永强家长妈被操办了，制作礼礼卡给家别新的，过了车，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
3: 陈法涛也现在也别问什么家长妈被错别切去现在自己那路的现在家庭也短短线你点给给现在这个人节目了按照的教育现在问什么努力给这些层面当中谈论起就完事推到多制作给透过了大连月不千里现在问什么现在啊陪住投票了给您切去影响什么事记者新宁帕拉和他介绍觉得特别清楚了记者李立康给新的我用国老车松动顿级顿级通过上交流吧他提出国老车松动记者李宁集中从努力去了就这些年普遍弱局体决心也不是习子从业的记者李立康给新的红党级别习子从业的记住几个天做了交流员你们的他没给给新的卡你接触这些努力可以做这什么事那些短途，习子从也给总塔去看给弱脚读书，集中托锻炼，平均弱人前的弱脚骑行员。三个总听俺姐说，弱脚读书看你给面，你家他集中托俺不是。黄翠翠，培训练习不他面对不，几的迷茫人都不解约了，想他重点看给习的练习不养育。三个总委给军内书记宣布，军内总兵宣布，陈松全去。俺最退休退休前，明天谈我说集中总托见证七八人。俺最培训练习不出，第二个用的人力去读书抗疫短途局，然后又接送不是。集中充电去忙做内部规制设置一些多三个总，协助乡给乡长宣布。左文通谈了么些一百万的内部忙做去超越天给达到他深水雷顿业务中心也不是。十二个月，列个篮球地图给。你的基地给国际联系不是我的抗日一南些提拔了空气我做联系不你给清仓进了若然其余特色连大王七零给清仓地里军联创业主刚刚预测我做碳水切入七个月接送不是三个总地位面刚给年度面部各主播诺雄塔列入给国宋全国塔土色职位独所经理拉里亚年色弱就给四月我所年用土色给列入主播了就业不是诺雄塔年色拿差不盲目破个独别人年为年个钱不多，什么拿些拿几个多，一年若觉得钱把它用完，刚挨他打七岁七公里人些送不是。集中总他三个五千兆元，年龄总托，女子团别年体的，名额就拿十多千别，女子不贵多交流员，并着总他去给若觉得如果谈不提就是。况且年数没结巴了，车多苦了结巴他，车贵我说完整送给金送列顿主播是。年龄总与熊来康给主任宣布送了文具给。听闻西北年龄三月六日天气，社会他总去看给老人切去。他的案子促进国内业的看守所，高贵兰国的角色追赶他，核准年月设计给追赶所所，唐人协助他，我所见证给那段主心越界送不是。听着总去车多，老脚的搬家做不他，况且在我的他，我所跟送兰国了。世界切据兰国的接单列成功托接种了弱脚切巴的脚巴事况且看了差不多全看给年岁面的他女子普遍忙做了这把事听日总理工给接不住苦主协助电力给七十平做给女子团被人体光明托人确实送不了第二个脚去那您三用给女子团个借用三年看给弱脚的切成为按照亚他的弱脚切巴的用银切送不是冷不生就你年岁弱脚给缩缩都不是农民总接着就给年度不十多千年弱脚的本干组的接种托就不是本干的接种干过的区别咱们作为局托规制起约定求助你这批人对着送了他蓝国的他明天着脚切就了金送切把马赛小队女子团就了高孙切行约农民总接着就明三年度如今给老段把杨神给各地队三拿俺这一没穷抗着三月末托庆的女子旁边忙走了让人坑度切过三穷写送不是
4: 其中土日月给那些侧边团结却看见年岁感觉来团擦擦无昂别行于不堂四川塔重庆从文能去建立银别唐浪白西部萨康西了丁年若叫明的塔其中土绿边那边连忙做了写不出主给于不是
0: 那些团结重庆的银别江小东塔四川的银别李涛仪如果说前三下年六万人不具体集中充电的用法他你这如果不错了看过的能力出差不他对不对突破恰差不切扩展起来不是提档找我的把他这里加了区别能去朋友确诊呀你这如果不来的能说也不是唐浪把确诊起今天这边在你去处理老多卡巴的托年集中土日月女子团把谢琼为你浪过的千不系列年前去接不得如果说我所接我的用法因我所破死人节唐浪被来的能说为因写送不是 기존 총대도 사가 녀교 지시인비 총원의 인비 체주자 뇌지 퇴지 당나바라 르메토 서동 코된 체유시 총부 체주 기존 도지르기 뇌지 퇴지 진짜 개배 체인이 휴게 니네 송 녜 당나마타 메즈르게 바라 칼라 사바게의 인시 송시 최준기 년진 능내 장샤오동타 리타오이 칸고르 능내 추사부소 코된 제배 선주로 통화타 차제규 체주 만라 펜부주마 시에지 공기 정구 토 건조 탄 저와 쳔시 탄나바 최준기 변조 송간처럼 토네 장샤오동 타 리타오이 미사 레산 쳔바 통중라 교인 토네 체주 디가라 사간조바 시에충 시에 송시 뇌제 겐베 건조 시부 변조 오 시바 타 루교 미나 초 칼라 차바 사토바 타 기존도 류베 네블라 츠 칼라 네트윈 타주 차지 건조 냠토 칼라 수유 타쳔시 진데 게베 체 소진 인기 토렌수 미시레 초베 탄나바 소종 조바타 체주 리메토 터제 고된 제바타 최준기 체소 템바 장샤오동 타 리타오이 칼라소 제 체유시 탄나바 장샤오동 키 체주 터장 고된 제바타 최준기 체소 템베 겐코고 유 나타 리타오이 칼라소 외 겐코고 유 제 솜시 진데 고베 체진인 체소 코제 응아제 수 조르바타 저지 레드윤 용수 리주 토비 진도 고베 체니닌 사강외 좀 고치에니 로줍 레드윤 바타 네즈 포베 망조라 칼라 차보 고된 제입시 탄라바 장샤오동키 탄라마 츠 응아제 칼라라 띵조 야부 치기도 응아제 닌지낭 광제 하양 친부 게 수베 인시 솜시 로줍 미나타 네블레 망조 마보 칼라 사와라 용고 입시
1: 추직 보내다 낭네 파마메 딘데 메차네레 미룽발라 독세데네레 네팔이 미나 에코시나 체기도 다군드로 파시부 체기도 투체체
0: 미니키 칸고르네 고족디 미시 초보 총제시 차유바타 너즈 튼춘 초시 섬게기 탄남바 니게 루게블레르난 호다슈 유프시 탄나바 리타오이 나주니 총칭타 시주안 총은 변조제네 인시 솜시 탄나바 추준키 년년잠기 롭조마버타 타나 융어자원의 매겐 최기야 나랑의 당외부 고르네 뇌주 포귀라 신딥 개브로 쓰기 도지에 솜시
4: 기총 총대기 내부 망소 规矩 정하 시도 내가 면주 치대시 规矩 체유바타 별로스리기 매부츠 내다 면진타 심캄 롭수소기 협주 주신 유시
3: Jungantri, Salishan, Copper Chonsota, Jirong Chongde, Chungs Chongs, Nebu Manso, Yata, Nishukudi Shivata. She's a Chong Yerminzi Kang, Kiemen Dunbe, Chuo Jinne Sasivata, Ne Dagua, Mendevata, Chuo Shin Shinde, Mendang Gushin Yavashi. She's a Chong Yerminzi Kang, Ki, Chichu Degaki, Durin Dawe. Nanzu, Nebu Gudi Ki, Samsu Menchu Sukunda, Mendum Vashi Yubena, Puru Suriki, Member Ni Yujin. 안주 네비 망조라 쓰시 네다타 면대와 소식이 열라 건조로 샘소동와타 고무 니야부 코지 면상 두바타 호르미주바 소기 뷰루 수리기 민주 지릅지 유지 송바시 면든비에 되게 망조라 니시 딱지타 창시다와 소는 그 열라 종내 포겐소 종내 미소라 레비시를 토고 있는 그 여바 마시 니든 민주 야는 그 여바시 시즈 총기 민주 강기 조주 멤버 그주와 상황 트링키 진짜 예외 진시 뒷니네서 디가라 자르든 시에리 생감 내든 섭취와 타 창시 토에 내봐라 레시르 토구 시위라 초지글 강의 체는 초시 삼진의 로람 체비 쇠상 탈배 당대 망조 규리 야부 체유 지송 것이 다외 안주 디가라 규리 체비 망조의 로장 타 니시 니주 세세 팅팅 시도 토구여 라바르 토 토즈 니비에 고다 앙주루나 주무시 유베 토구르 체슈 체게 유제 송 것이 디게 민주의 긴성 소중기 긴구로 인베 다외 Guji Mangzo ki Sushi Nizi ta Kangbe Goda so Sebu Kingu Yula, Gorju Menju ta Min Juba so Ninri Lirin ka Tsa Subu Jumna Guyo Bashi.
2: Jalgab Gatrindi, Tan Ngaran Dila Tepo De Sanu Ta Amjila Ki Dong Kangbala Ta Jaya Tang, Zibu Tak Jaya Pe Jaya Tang, Suwa Nin Dila Tepo Sanu Su Simba Ki Puchung Sun La.
3: Dawe, Lega Tezam Chizu Mebe Gopso Mangzo Tsuro, Denshi Longa Ta, Jinju Menju Chiga Yobe, Ngazu Penzun Yunga Chempo Cha Yu Jesu Bashi. 日日去年女子间别迷茫不息你都跟那我他心内土迷不不来就来 其中重点给那边忙作规制中安了面对马去停入民主塔皮鲁苏里给民主切入松之前的忙作了年代民警塔三十多万所给托的那次普及忙作了米语给这往进入不是大卫 俺就比如说的一些后面就把所有的民主切入团的三年多破密度比忙做最动物切入几个月结束不是各段别借用成用米的一些日子车不凶团米的一些路卡的车不凶南边街上没多些吧你对毕竟多车不凶切不是车不凶车习近平总统托日日去那次团不了将别这位参不了新规签不特别
4: 卡地托、金西塔、丁松、德松街、巨人总而前列，了我了东岔区别、萨托迪尼、伊勒江店、车不停切不是。卡地托县在我什么村别车不停之间，三内萨托县什么玩儿，新规村民特别，三内萨托多，家住五星美班，什么有那个所学的。 闽南街三区松江班奎队学路村班前一栏，吉冲县南侧铺盖芒草江新宿江右边，什么玩意拉街，咱们他们用瓦塘，当中央县内铁路，平江闽南村，金西街准土边日瓦月街送不接，让永桥路口侧边车墩把七零杨总街，年单位是七层嘛，金西塔日瓦月。 吉冲区玉米本地村街上没到期限，他参数热度线边门墩徐桂英协送不接。金西内玉米塘、监控内中国人协办理，他参数西族的金西松江前边推门区铁墩村不塘三内沙塘县什么玩儿？新规签不特别，什么玩儿塘来街？
5: 平南天客县中牛院长农村什么穷，吃不穷铁还想去，也不怎么多接送不接。什么玩意养来给？什么规签不贴穷？他上去创作贴儿，年前呢成吨钱不堆多接送不接。吃不穷地线，落个城客儿轮子中，玉米香去，三个缺不糖，这个儿洋葱节，怕糖泡沫，蜜桃泥叶，康庆石头儿西中年，秋初小兔，他怎么送完？我才再接，绝吃切鱼精，跑步送不？米露送不就送不？你们记得儿。

0: 지길로라.
1: 왜고?
0: 라.
1: 피그즈 유르드게 야다치시다.
0: 러스.
2: 지마 비알 것 숨인다. 감사 보리 앞이다. 네 야시. 좋지 좀 되지.
0: 예, 샤드드 딱다려 니지샤. 나야 포무고치야 감미.
2: 공모서 계란게 과수티유지 테링아 요제 제시게 과 야 계란게 미마부터 제게 다제 가롱 우주시가 피베
0: 디제젠 두주 덤지시 도르라 당용 차 없이 영미 두게
3: 라데 같이 누구 누구야
0: 그치 결수 이봐
3: 啥光不需要，这鱼没被迷得的吐下去都是白啊！听见没？俺龙哥爷爷一遍，给翻了，还是几个翻了？是的，俺可丢过了锅了啊！俺丢那么呀，锅可买的是嘛需要？
1: 这鱼。
2: 书城，感谢送。
3: 这个就对了，可把桌子送不动。你让个垃圾送不动，可这三年吃的，费林个门员可就图面皮呢，你若不要钱就。
2: 舅舅，然后我若不要，你到时你打个用意，给谁要水面呢？你让来了把性命的。
1: 嗯。 现在多点女水。
3: 让许多耳朵，哼，
1: 让用多多些钱不？让了也也看给么穷咋？俺屋内年岁的是，
3: 让也也听着住的，俺年岁的是，都是对起给了，三不了我是当老人不着？等到做年白给不了这个用些好吃的，
1: 让国家也免不算的，俺老的怕病啊，今年还吃。现在让着土嘛是？范书记，其实俺让也没呢，你费力这是免得了，三不了我是当吧？
2: 我们店也给特准执行嘛，业主们让听嘛，他们前面嘛，这多年了。他领俺这边就看的，只有那几句其他建议，不以出口建议，你就三百撮吧，出口建议。
1: 记不牢了，地方就这几个区区的。哼，你看那是哪？你们那是什么？范书记，大屋肯定是给我们，要我请过多啊。

0: 장 기준이나 카토쉐다 나 디제 마데 용두게
1: 샤마 깁스제 좀 젤마지바 순지시 주유
2: 미스기비 주위소 미스기비
0: 신나 준비 파지 장게 뇽에 선데 마진 용두게
1: 나무네 잘 믹스럭디
0: 아
1: 이야야 그다음에 요 사이다 얘네 두 사람 장셰비 타무데 주슈네 아마 챕치 쉐다 가리바
0: 많이 가요라 신예 삼마우 되저 다음에 쉐네 게 지지게 나 친구 다중아
1: 뭐라게야 뭐 입 갈세 줘
0: 권한게 국가비다 든지 관주 수천 적고체도 사
1: 적배 지난이게 국가비다 든지 수천다 링주일 아래 좀 제지제 입이다 니에 당리 지기 간다 언니 가로다 카체자 적고치
0: 카체빈스 예 장다 등저판 카체소
1: 아 무라야 칼니 부이베 마코 수니르샤 너니야 nga ka chingi a chi se ni sam dan da mo tu za kha che bi
3: zi yo sha de ge xu ya
1: ji ran zu zu ni song za nga chi li ni ni ni ji mi to ni ni chuo bu ya xu ru qi chuo bu bu zhe po mu zhe a a zha zha chuo bu bu yi go qiu
3: 哎呦，前面俺自己给翻了个米色给我这边。俺就是这么，谁还有你地址哟？
4: 啥意思？儿子自己翻了个，自己是那儿你们那女的开连锁啊！我呀，是当过新的。林阳阳爷老妈给若不打，准对你们都藏了许久些。等到老妈给来若情有耳的，这张让给莫让对了，想这么说啊。林子玉，让给阳阳个做过活这些，说老妈去比过个，桂林的，他不叫个里面莫让新人住的。
0: 永安，让他么个？

0: 다리 기란주 남자디나 마저 먹고 재올라 인게 짐부터
1: 당시 양호 저는 안주 내내 연가 앙탕고시 양모 총피는 참로주 교수보 이네 튼다지니에라 응노시히 스나저지 유치라
0: 양로주량다 저거 유키마르 봐
1: 장고시엔의 로종량 안주 환초기 담퇴민의 뜻이 이네 짐바메베토니 암모튼제모쇼 제장 켄조 페이닌의 잡지
0: 기란조 모두마시아크리나
1: 장슈다 로종량게
2: 年度五六组随便你可不懂当中啊爹是我来最别强的心不美呢我来通过瘾喂我让先生杀出去啊公司卡拉心不好的密度没哪怕罗金也是给我主席是你没了卡地家务席天天的乐界地下给签不提我样样拿了真早就愿意看来是你们开始偷马的看来是兄弟开业界做没有要求
3: 俺们一起做好了算了不是可以还有了吧他等啊娘对比创意朋友你爹呢创意那几天连续给朋友的这么说哦喂子怡让杨洋男的女的怎么的喂喂别人看没没的杨洋呢才要点不着的俺真对的俺从对面绕过去也没俺真咋注意耶谁能让了呀<笑>
4: 天冷过今年年头不去就去做不起来去俺是搞不定个地基啊去了去了俺注意我去找找樊书成鳄鱼毛主席两个毛主席俺是明年要哪边的老师去了俺然而南罗姐说三句拜拜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
1: 朱英达，拜拜。
2: 走走走，子瑜，我躺下去。
1: 走。
0: 不是，那我那牙刷自己买呗啊。
2: 我那没过，
1: 让有个来帮吃个老酒。生意继续开些，继续继续啊。
2: 拜拜。
1: 真的。
0: 他们贴了东西。

0: Ola, kiran to asu nada.
1: Cevabım da, yanya to asu kurdu.
0: Liz. Bala, kiran kanna ka peba.
1: Gürün kutu vama şeza, nga da amir da namir to asamcı.
0: Atsi, kiran kaya nga gün meyem maşı bu, nga çoğun düğüne tabudu tangu çiye nanyo gün meyba. Na o ki pahamı sağma cikbu şi, yanya.
1: Rhal deda, tanda karı yüne, nga da amanı şeye mgari, rancı kutu sonzağın nisim trenacı.
0: Sing on into Kalayo, to Janago, your machine.
2: Tisa, Tisa, the Kissy Maji. Ya, Palazzo. Ola, says you.
1: Yes.
0: Kina, may go to JPB. New to Janam Bas Sibela.
1: Re, New to Janam, Joshi was there.
0: Tin the may go Bassi Guanta de Cajudo Sunda.
1: Bassi Guanta de. What did it?
0: Digito, Yan Digito, la.
1: Near Yin Machinza. 님이도
0: 기랑게 뭐 준준나야 지도 뉴주잘라 바스마 집제 주주준주 메고 주제 편마바
1: 야야 라소데 윈비아 도스 캄베스로 했다
0: 하지 발라기나 있는 니에시에 데큰 세로 증민도
2: 양야
0: 올라 레스 키라망 쉐다
1: 예
2: 마시 뛰쳐마요 치주총 처제 타제도 기니 교시
3: 야야. 클라스가 요나. 러세 마십시.
0: 어. 뭐라니 좀 쉬는지. 기나니 제뉴 요셔버.
2: 감사. 맞제 유리.
3: 아, 감사.
2: 계란 유리 무슨 아주 대피 뭐죠. 제자 네 자리에 가고 싶어도 뒤지 유리 용고 있다.
0: 응. 어. 코니 발라시. 누구 통변 피스가
2: 아, 네. 랑발라시베 나스 몰럽지 감사
1: 이제 감사 감사
2: 양양 죄부시라도 기랑 부서케
1: 이제 좋아 좋아 좋아
2: 다시는 기도 숨부수고메 공부교는 마초로 양야발라 니자 국즈레 처와시라도 시무도 니 기랑 양양 수도카라 시치가 치즈바 뭐라고 내 죄부도
1: 알레지
2: 도스나 지마 키란 피디 용아래 진다 튀지 실라더기
1: 알레스
0: 좀진라 진진 낭마지 키란 제지 시라 요스보 발라 도스 주제 로테니시
2: 저와 체오마시 발라다 하라양 제 소시 제나 나시 두기
1: 레스
0: 올라 주다
1: 요 Yaya, Naliza, round your to swim at that.
2: DJ Kabaola, Nija Yaya Huzuli, who lived to Washiratu.
0: Sergio, can I be do? Love them, Madame Tier, Tanning Yelling some damnabsus.
2: Dija Yaya, Ola, can I de Piba, let have your maddy, Nimang Suzie, Casal Gorgia Tenny, Dinin Lotte,
0: Zem Casubre, Ranshuda, Tantanga, Chicken Sumchi Chazan, Dodo Shoshila. Some little kitchen do then could know some drunkuki. Saturday, I get to deep deal it under CJ to see. Tonda Yong Jason Yorda.
2: Niel Kalasoda. Nizu Karine, Jijit Taxi Chowshua. Niel Kalaso.
1: J. Taxi.
2: Ola Silachi.
1: Yola.
0: Palakina Mans Chuda, Lampala, Chiara Gimashi.
1: A savvy. Janga Missive Pali.
0: To do some chibi.
1: Oh, to do some.
0: Tonda to do some chalas to me. What dear me some courage, ba? 심부도 도디오 숨 치우고 싶별라
2: 양양 지중 나바 도나 채우기 라디 제시 나살

징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향상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드밤 짐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골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지

0: 切长我就举起亚老师的英国的民族盲国去年环球特殊土地给三吨的主席他们在当皮我就三吨土地给蹲下了西的
1: 네여기서
2: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시작. 네여기서 다

0: 세미크죠. 차례윤이 제 바뀌었슈.
1: 뭐가 뭐가? 그냥 여기서 로테 토스슈스.
0: 로 세미크죠.
2: 오지. 맞죠다.
1: 세미크죠. 랑 겐지다 버리베. 아, 마리. 네 지역 가라 체비나 인증 안 모르시다 오스기.
2: 장수족에.
1: 제자 아야 모르시다 고야 가봐야지. 이내 칼로와드 닝제야라스도 네 모르 배주마다는 레그쇼이베서치기 제산 탑시미도 네거브리 모르다 주비.
2: 주저가 제는 뭐 뭐로. 능무지보. 머신이 주저가 중모 야오시아디. 제마쇼게 마시.
1: 아, 네랑게 가르뉴도 시대하고. 디 가래야. 체랑게 가르지니 봐. 사야가 봐유. 집디 제르 체야스 가봐야제. 라로 대비치 나 대비유. 간다가 유메 이제 사야 뇽유다. 너 대비치 나 리게 깨치. 저도
0: 어제 세미고쇼 교수님 우그베아 사룸네 칼라라스 마샤
1: 나 강치가 제 카산 켄츠 준도게 니 한국베 마르 제라 과시메 니 과신 그리
0: 요가 용아 삼소 니가시
3: 부쇼 캄사 키라노 죽진스도 젠스코로나
2: 장가 절랑아베
1: 어 니에지 아
2: 토체나.
3: 응.
2: 가르니 봐.
1: 티랑이 하고 마지. 니지게 발라딜 마데쳐.
2: 알고다. 덩도지게 발라스 비베아.
1: 진니 가르러 그래.
2: 벌다 요든 용도게. 장아 주로 부사베 마세. 쉔리다 양이킨조 좀이 약수차데 역시. 제자들 좀 마표다.
1: 진 그랬스 비오래.
2: 书神 독지 샹가가 고칠 머집제 로바지제 书神 스페니 용도에
1: 书
2: 카코트 제도야
1: 미도
4: 你不是吗？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啊，这是对的
1: 你咋不你这样了让我见那么多做不是多啊娘娘娘是你阿姆拉的岂不是啊看来教书要到处蓝三爷你还好给给做俺给干啥都不唱不起来是俺是你还好你可以喊给当月英哥爷英哥爷格雷克斯啊格雷克斯格雷克斯你知道这是没有英哥的俺有些说的做给
5: 没办法，俺只想打给你。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

0: 마세. 키란즈 유고저아디 님도 기부여 야치도 말베. 장게 둘로코 침부디제 콘제 침부이나 콘즈님도 잼 그제스니 이바 아 다원은 콘즈라러 구고순 주제 랑키갸샤 주니베.
1: 경고총아 오늘 이 경고시 나도와.
0: 어. 게지 진예 류조 둘로카실 랭가치 다들랑 고야디 둘로사브리 스니 레다제 순녀 로고쳐. 나 고야민도 마세가 총 고야 가비메. 지유 Rangi ngā mēn sīw yuwe, mūne ngā mēn sīw yuwe. Nyo lūjī sīmjī gē, rāng rōg chēw sū yu, rangi ngā mēn lā jē. Dīndrē khabā, chēn sēnyi ngā nyi nyimdō chōng wō gā zhō. Chēn tēw yās, sēnyi lē dā jē sō nyimdō zhō.
1: Zi yu, rāng gē bōgū nā wā dīndrē chēw hī nā. Ngā ngō nē yī, rāng sīmjī shirā tō wā.

시그제 총결의 섬조제 추 셜로 총조로 미럽 림규 내도의 제비 강사로 공매 김규식 드럽 접제비 급 김규 대내 챔소와 챔부시 퇴니 수균기 표남 소재 사르되시 퇴티내 송 강사로 공매 김규기 수협의 표남티 톱단타 내법 초지직타 퇴제 리제기 잡주도 교로 테라 용차게 명예부시 유티 Plum Yurin Jia Qian Sera. Yurin Jia Qian Ni, Pue Ji Sui Gyu La Xie Ki Lam Sui Zeba Pue Du Chung Uwe Tui Zab Xie Yin. Tera, Bui Lei Ki Ya Ki Go Wa Ta, Nambu Tar Gui So Gyu Ji Jie Yu Ba Ta, Lak Zim Kona Gye Ba Kye Chu Su Che Ti, Tsem Su Le Ba Ta, Cun Do Ca Du Zha Uwe, Kho Chue La Gyu Zeg Rindan Chepa Dian Xin. 표기 개그 리네트 믹스의 기내법 속에

0: 신고의 갭 차르바타 잠다르 겸니 외글랑치 최초비 튼삼솔리 잠불로산 콘즈 띠릉외기 최시타 겐외기 춘도 주기 외비 신제라 송접타 비소르 야도 돈톱라 코리오 송접기 라자타야 참회 춘초금의 바르투 서블레마 주비 자도 시송 춘도도 미자바타 춘삼 맞으바 제니 춘도도 차지 신고의 름무민은비 능추 응원고치 Tiyan zhejui bai gui gu tan zhuwa xi sun, ke ji nian cham su, se di tie ni yin cham jie ti ji yong yi gui ba li su dong gui.
1: Di yi na, ngan zu piri ki sui gyun nian zhi jie zhi. Da gui gya ya dan, chun chu ya cang ma cha xa bina lak sui gyang gya zhi. Ta mi ji ki sui bai yi na, nian zhi cha ji la, ji dan dao sum zi, o gui gui a zhi.
0: Lu dup ke bu, xin ge kim jie zhi. 그지지지 Tili, sadu yungdu ta, zebe yungju ma. Chomyo chuyo kyangbe ne dira, sabongi kejyo pagwara denbe shabuti maje shabuti, ne te mangzo tsuyo gamyo chibuchi.

0: 대진 배매 모두 체바라. 보라기 당외 시직 낭되니 사가라 초도 개외 니나 되로타. 저시 뒤도 용외 면뒤 쉬부시힌. 보라기 샤브트바 통급 보라니 좀단 계시 톡심 쪼외 공 총 집에 들어 로비 초와 시티리휴
1: 샤르고 와와 마나 소이와 이나 샤르고사 차라유사와
0: 제존 점듀키 콩 공로 토보로 페비웨베 첩제 양시 퇴우 메바타 게야 토보캬 토그민두치 손예 원양 콩 가웨베시니 네티 무미르니 슈샤라 통젠 제디 다페사 사바주바타 다벤 제젠 젠도로 니게 유베 유고르와 마무시기 쇠균키 데슈로 냠렌 치드 쳔부치기 유 콩키 로주 유린 덴베 초메 데슈 소제타 다벤 샤브루티 미름네 미르 파라 균젠 토베 조바치 함 유린자 젠키 크기 꾸부치 이티 함수용으로 살았듯

0: 다빈 샤브 슈메 파냠 로데 파토요 김수 윤도지 기록 제와서 소비 뛰무샹 랑주계비 슈게츠 소외라 셰기진치에디 세계기 소재티 규득 사바는 주의지 또나 시제 무민진이 슈샤기 진제도 나르웨 외로 계바 기회 미름네 미로 바르기진치에 추 기도기 빼 바르시기
1: 송유구르 체디 락시라 땜니 롱오동차 균진체베 더 호수 리셉기 면제 유룽기 캐주 땜베 버진 사마수 땜베 르디 원단 미리지기 닝류 체딩 된티 지네 요옹 편총리 제나 표지 링내 슈샤 닝티 리우세바 젠뷰시두이
2: 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看，北京新闻公安局，根据你近期选秀孙中山站，对吧？根据学。

어제 세난다 대 감동시도 감동디 인바 샤샤 오늘 너무 빼서 사비도 와야 감동디는 지게 돈에 다우수 주고 오래 다야 담빙 원에 셴나 컴보 칼라 심보 메도 밀 제브 사시 얼발 단도 지게 히는 오늘 야 메도 기비교 셰유기리 스마링게 뒤즈 휴는 인치 안주 지리나로 테제 신나 망부터 저 해지 시가 폐쇼

0: 아자. 같이. 제가 롤랩다가 볼을 대제. 아마 로베 친구도. 탄도 남아 조규르다. 길은님 붙은 저 차사브르베. 지마 중상미 삼자 되요.
1: 잠은 시에 못다. 가가 되는 고브레스 님도.
2: 주상. 주상.
0: 저 다 홀레스. 내리시.
3: 오가와.
4: 다 고용데. 호세. 뒤치는 말이. 다 호장게 제라 망고데제 기용 같이가.
3: 오가와. 이게 주상 제야인다.
4: 알레. 전에 용아. 긴이게 시시. 나체를 주고.
3: 자 볼도에.
5: 어.
3: 주상. 주상. 되다. 이게 내 지상기 총대할 줄이 뉴스 알레비. 자가위 미시면서.
1: 예예. 디.
3: 주상. 상대다. 콘즈스나 디탈로 탈수 사슈제 보문상매 가보시 있어. 야, 세지겠다.
1: 세, 저 다호, 문 졸라 당 마시. 간다 저런 게 가수의 뉴네 팬도 요 마시.
3: 용아 용아, 가를 넘네 지봐. 간다 디 내 뉴 차시, 진도에 래 차. 멋이네, 디 내 아마 컨슬러비 너 참부 요 마시 봐.
1: 디레 파키고.
3: 주상. 뉴스하는 봐 로야 요마시 다들 시행인다 쟤나 나 죽인다
1: 딜리 쟤나 뒤에서 파이키기다
3: 매매 나 죽인다
1: 야야 니 저다호
0: 자
1: 영어실 리쥬 랑게 쟤나 뒤에 중다호를 파이키기다
0: 가르치가 아차라 니가 된다 그러봐
1: 좋아만 좋아
0: 나 좀해
1: 라마치는 예신구 퍼스 교다

0: 그대다.
1: 유신, 네 가르쳤으래.
0: 윤유매배. 어? 잘 찹스리.
1: 잡죽하네.
0: 응. 가서 잡자.
1: 예예예. 가르쳐 줘래.
0: 잘 찹스리. 양가된 대신 그래 줘다.
1: 씨, 윤말이 네 샤르든 저 참유매.
0: 참유매, 전 연락 보자.

0: 다디 얘 샤르든 저 첩싱 매.
1: 마시미 요 마시. 첩 다가 싱들이. 셔.
0: 뭐고? 얘 원내 첩싱 매.
1: 지창 탄거 마시다.
0: 셔. 마리.
1: 얘려고. 뜻으리. 얘 장가 컴퓨터 아. 지 니.
0: 둘러
1: 셔. 아. 아씨.
0: 계셈 서유셰.
1: 개미도 개미도. 장고 개 개불다.
0: 영아.
1: 아, 도스치. 얘 둘리 영.
0: 영아.

0: 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超，姚 구시오 가르치오가 초구 동기 구시오 대체구여 마시 전통음에
1: 셈링라 포모 당주주 키랑스로 뛰지 메화도라 통야 꼼뿔다
2: 지다허라 키랑 포모 토야 뉴뉴임자 포모 니에서를 뛴지 난 좀 메화도로 망고 열이

0: 자, 무유제 가지. 다 디간라 같이 샤래. 아자, 아자랑 그 개맛 해봐. 李泉水是你的八兄不着。 年前呢，听说你找我介绍那个人，也不晓得这阿三那嘛转队员呢，俺当对面的，俺就能上麦当队员嘛的。雷三个米，我也没办法了，不干命都。
1: 雷泉水给苏苏多很这一面先别打着，先别到阿家让他妈亲的独通着吧。泉水民警这马是一，一个他娘穷，
0: 一个你跟俺这去，一马先解释个药。阿家，俺家让穷不是的，你过过当岁了呗。 아자, 야매는 조다후다 요창스겨 도스 걔한테는 쳐가라오래. 글쎄 겨우 야구 조다후수를 지금 남아 좀마토는 제마야 가서 지르다.
2: 라마교
0: 아자, 니에셰바 니에다.
2: 마교제
0: 아자, 쟤는 니에 숨부숨어요. 쌤도시라 마실라. 봐봐, 로이 배.
3: 양아자 갈치도 오유 셰베.
0: 아세이 사망 아마 쉬다. 아로가 가서 유네 아자 로이 셰 누면도 와.
3: 쟤는 이 매고 나는 우유 대제 가지고 그래.
0: 봐봐, 됐다. 봐봐, 레이션 쇼기 이글리샤. 니 아자 요거 남아요. 그 남아 속내 있을랍샤.
3: 어디? 어, 코르소스 삼로 통업을 맨줘.
0: 삼로 통업을 자. 니 예체는 아자 미유다 캐요 말봐. 제다.
3: 쇼라, 가고 좀시. 아자 딘저 샤니 요르베. 잉지.
0: 这马拉大瓜种大户，谁给穷死的？
3: 让大瓜种大户过不了这么钱的用度呗，米头那卡子挣不着。
0: 叫大户叫你阿家的抢死给不着有了吧？俺你们都先把鞋下好了嘞。
3: 这大路啊嘞，让破桥过的，破桥过是那所所点过去，大瓜米就给钱的呢，丢了么好了嘞。
0: 谁你先说先说先说去。哼，所所有种有才给就去买了呗。
4: 都弄俺这些个去。我念对了我，雷泉水个那妈妈钱呢，才花三块钱。
0: 不是，两个主任呗，两个主任叫大虎，
5: 两个主任吧，先跟那大小主任，是不是先啊？
0: 哟，呀，英姐，得说的。可这就说，
6: 老对不起，听他说啥？
5: 我你意思长大缺钱，你阿家给缺的羡慕死。谈到阿家，你跟那我姐的啥？
6: 阿姐，我让了三叔去当个找我妈的呗。
5: 阿姐，你也钱都三万多，你阿家谈到龙溪不就难点了吧？龙三不让点哟。点差不多，钱中么的？
0: 这，找我妈的。
5: 英姐，
0: 啊，
5: 得税给俺，你这大老爷一个吃着钱，提干了雷泉水给明姐不吃是吧？
0: 是，让钟大虎给你这大老爷一个地，他们的雷泉水给一个差不多。哈哈哈哈哈！儿子，
5: 瞧瞧。
2: 哎，叫大虎。
5: 看住你吧。
0: 人家了，你怎么看住你？
5: 啊嘞，是不是去了？
2: 啊啊。
5: 哎呀。
0: 对
2: 啊。
5: 有啊。
0: 都是华裔呢。
5: 奶奶皮也有的，菜我买的。
0: 得水，得水，创作到久的，做横水落来下，通到盐城拉达，人生不简单，林来皮下。
1: 你去找来下噻。来下，
0: 走。雨木叔，我最想的味道，人生不创作，给几钱差不是？女子婆娘给忙做什么，牛肉菜送啊？我一个都不要不得。雨木叔，我最想给林园唱一，没事，听说这一干了的，我最想不得过的。
4: 伊奈俺是唱么海湾乡内嗓子，哪几个没得开药嘛的？
5: 开是杨金达很有这个，这季节男子朋友们做了，感觉不错。
0: 嗯，敌人给他吃东吧，拉上那么大一大阿姨。
6: 谢谢。
7: 热下，
8: 前年你可都去写印的，唐涛，俺林园唱的是兄弟兄弟，崇明唱嘛，对内规矩几年印。
9: 我是。
10: 开让说，今年开车土白马赛，日下么了，恰下节竹坡过的大。
11: 我是。
12: 那没对面。

0: 다 공원을 추이샤
1: 가래?
0: 카사년란 인제다 중다후 개시에코쥬
2: 되다 더수이게 안인지 달라야 이지로치 디가라 레이천수이게 민지요치지바
0: 개생문야딘제이는 아니 저 전수이게 인지 달라야 이게 치입치하부지바 아니 주이샹다 다후 저 더수이
1: 중다후 이게 가라 내주저 민지베아
3: 샹가 그랬으신쇼
1: 내주저
4: Tena goju de nye Nye rang changgu jay xie wu Lei chuen shui da nye a jia pa le Lian chukyun de min du Nye a jia zhong da hu gu na ma zhu zhi Xien sui Ngo Yo
1: Zhong da hu
5: Si
1: Kyo de shi da
5: Ye ye ye
1: Kyo de shi da xie
5: Kar xin ye ba
1: Ama
0: Heng shui
1: Tuen da di Amna de xialu mu chu. Di pa lin da. De shu lo bin yi. Nga ma dan amna zhen le gu. Ya.
0: Mui ma gu din zhe.
3: Jia heng shi. Nga ta bu de mui ma gu de tu nyu me. La bu xia xu a. Go.
1: Shang yi ne. Ni ma ge shu zhe.
3: A za nga la bu xia xu a go.
0: La bu xia xi.
3: He zi. He zi.
5: Ye ye de shu ka xi. Ye zhu ji le niu de ge a.
1: Yi ge. 이거도 근처 집이야.
5: 가리 이게.
1: 교로 통과 시험하시. 이거도 근처 집이래. 그럼 아시에 줘. 네 시험에다.
3: 그래.
1: 네 집에 이거도 근처 집이래. 수민 교로 봐. 조주다.
5: 갈 수 있어. 내가 거쳐 먹었어.
1: 교 뒤에 뒤에. 이거도 근처 집이야. 나 조기 줘. 교랑 아주 조심해
5: 봐.
1: 루미.
5: 맞아. 장에.
1: 갈치.
5: 레흥수이. 자고 엄마가 갈 거야 좀 와.
4: 양 초반 팀님 배 중다고.
5: 레다.
4: 루미 같이가.
5: 你拉不累大些
0: 衡水拉不累些
1: 走走走叫大虎快呀穷马的苏西的跟这些别我去的
0: 叫衡水我你给
6: 给钱不说
4: 可以给钱不说可可都是去的他都过过等给死了不送过过还是当酒可是这别
6: 我那给钱不说我的
4: 中大虎杨你穷不问些别德水给妈现在让给学的跟这些不对
7: 妈的给钱要妈的我那给钱要妈的
0: 衡水德水给你卡的钱不对啊咱们重组几个名字大把行了呀卡的多
4: 对人给谁不对谢你
6: 啊这就说
0: 雷衡水坐下的坐下
4: 啊这让卡去
0: 大死你没给的衡水我们的素人
4: 哦阿妈
8: 哦
4: 肯定
8: 你再来看不是年名的林月仙是林月昌的朋友
0: 林月仙哎林月昌
4: 等给简大林了巡夜空朋友
0: 南罗着南罗着
8: 啊
0: 着他的两张罗着起着起
8: 大着
0: 着的南罗着
8: 着
0: 着起
9: 갈치엽지잉지랑게쉐다갈치엽지대쇼
4: 레이천쇼게리샴네니아자르이그치구샤니아통합에지러쪼다후르쉐비니디네갈사디
9: 쉐다갈치엽지
4: 체자레이더쉐러你要嫁到这娃姐呀的一个吃着那边，
9: 对是的。就让孙娘没人嘛人啊，让个阿家冲出的，领导差了。你这些那些嘛，中三个南妈七百几，让阿家国家通着呗。
4: 你叫大虎的，阿家姑娘要是强死就通的上去。雷恒说个，你这是当个孙娘的爹个来送啊，俺也帮不上去同俺们家人个。雷恒说个，说是总结，你这的啥不，冲孙娘没上班辛苦着吧。
9: 确认我弄个金丝玉不咋子外见你有才让学的那肯这些能跟谁
10: 你自己去下给新修教么事心么多我让自己对的求个事
9: 让个名字卡四个月
0: 钟丽丽四个月
9: 钟丽丽是吧

0: 나의 팀 당구 야수 통두 코스타 직구입니다.
1: 야수 통기. 예진아. 야수 김라.
2: 아따 따고 마지. 제마 야수 개디 대대지. 땅 안쪽 줘 줘.
3: 지루 책동 국계 개주 개계로 차와 신도 시외 년티. 주로 위뉴스의 섭신 법의 관풍 총수 총미소. 땅탕 시슝 잠심쟁이 미네가 겨우. 규김업주하 미러망부 소두시세 지구내 카체와타 개천라타 제다링라기 구지체규 서지소 해완샹라 소두시토부초 지구내 튼디 손장토초외 소와사부시 고소바오
4: 알레 피기토데 이모자
5: 내서 할라베
4: 네바탱기 모제 동시야 만주마레 디제 차가덥체 닝슈라스 체비 이네 탄도 쳔부 쳔부소 자주치 고케다
5: 용샤주 칸규 교인다
0: 제다링라 총스 쳔부 딘제 참기랑들레르베
2: 카지지 카지마지 미니기라스 구지치아치도 수지철라게 알레주가 뉴스 셔치옵다 딩이네 데다스스케요마지 카케요마르다
5: 제다링라 도지마나다 딩안도 상시 주글레게 군도 선사 기랑게 자로시라나브다
6: 수지철라 감사
5: 감사
2: 흥쉐 디케란스 나르다 시다 시다
6: 클린다 자라
4: 요 야, 멋있어 와.
6: 그랑이 좀 다가 지봐.
4: 그랑이네.
2: 흥쇠 따스지다. 오스동아.
0: 강부터 든지 채라.
2: 야시다 야시오. 러시. 아자.
4: 너.
2: 강불로를 신승해.
4: 야, 멋있어. 강부터 까지 되어지리. 터지니시다.
2: 로를 신을 드시아.
4: 로를 신수.
6: 아자 라시오다.
5: 아자. 아자랑 고부주너. 아이네. 로 대송아.
6: 자라, 나 최다디 이 차례 가리이네, 나 쏘나 아.
4: 영아, 영아.
7: 수수이.
4: 하가스.
7: 수수라, 진달라. 흥수이, 상 수수 내주라자.
5: 엄지라, 내수 근제도.
8: 묘료 되도 제도자, 쏘는 것도 퇴수 중수.
4: 아지, 도제나 엄지라.
5: 더비아스.
4: 도제나 시우.
5: 도제나 엄지라.
8: 이네.
5: 가르나서
8: 강바 매균 팅니 포자 도즈모도 강부에 파워 키스 지마 왕부 견제 잡아
4: 엄지라 당도 보시네 로니 슈저 초지다 강경 차미네 안주 나 홀을 베 사브리
0: 엄지라 니기라 할 쇼티 쇼
8: 오 디제 마스다
0: 니 주죠 강경 찬 큐니 요구 마세
8: 디제 마스다 지
0: 기랑게 템시시다 나다
8: 도 제조
0: 자로 나다
8: 니 강도 제조지
0: 니 가르이네 제토 봐 기란 쇼티 조 이제 매주 야구스 나로
8: 야니 엄자 마스다 엄자 마스다 你可都切着
4: 恒水他可真求人让这叫可真求人啊他可真求人
5: 阿妈你先把牛的天有马上那次你没说过就要特别学了那这些你先把牛的拿对的田大弟就叫钱去你有不满的呀开心一把
9: 那就叫这些爱语
5: 开心爱语他对谈爹去了就叫了森斯当我这么多那么这些就你有满心我呀都是两个的得水给我们这些车的情况特别是现在有没得救人爹爹特别是你有人我去来嘛去엄마, 주정을 카드 여우제지, 아. 오야. 유시.
10: 엄마.
4: 어우, 걔 정말다.
10: 엄지 갈 수도.
4: 걔민도. 엄지라게 개미도 숨도와 장게 예수야오 개미나 yong cheng ri sungi.
10: Yo.
4: Nang da yo ma ri. Tan de ga ran zui chong zui mi ni ge ra zi ji ri ne ma pe bu ri. Heng shui ge nga da rang ge zhong bu de shui. Ri xiam le ma si ju. Jie ma ne nga ran su neng mi de ge cuo wa ge ri ge ri zhu ri. Rang na zi yao su ro xian de ji ba.
5: Они им дошли. Кейс Куанфэн Чунзо, Рангэн Га Бэйсан Чигэ Бэйсур Шту. Тэрин Тага Сэйб Чи Шуэда, Янни Хэнчэ Чэбрэ.
11: Чичо, Нэ Ноша, Нэ Игэ Чэбин.
5: Игэ Хар Чэба.
11: Чунда Хуэ Ача Шуэшан Лэ Нэ Чэ Дало Я, Игэ Чэ Ро Чи Дасыгэ. Дэнэ Кэ, Дэнэ.
5: 디네 추적 민주브리르 봐. 디저 제마레.
11: 네 신네 신주죠.
5: 체리나. 나다 삽디 제크제레. 중다고 미크제 이메 싱메베.
11: 당도 꾸응아. 아자 주사다 니디 달로야 이스야오 제셰기. 디네 게 이거 제비나 꾸응아 로뷰 제로 제우사.
5: 로뷰 장 제바. 시시 가게 장 토면 두고.
11: 나 주절 고다 바중이.
5: 고다 잘러 봐. 우야가도 라도 너무 깊이 위배 주저 단 다그란 몇이야 시에비너 뭐 깊이 속으로 봐 너쇠 니랑 쉬쉬입니다 키스랑게 총수나랑 아마 시에비 잘하지가 나 시에비너 니에 코에 나 또르시에 그러봐
11: 주저랑게 시제에 능그르삼 시에 누이마주 니에 참무소 양아이 랩방아라유 참무소 양아라 양아이
5: 다 뒤샤 소소 슈제 변칼 토우리 뉴스 하사 없이 예시바 뉴아 제만에 디고 시쳐미요
11: 예조 전술 라다 아무소
5: 예시 고수 유무도 왜 제만에 둔다디 수지레 시쳐미용아 시쳐송해 더쉬 다른 로추주 말다 흔히 곱시오지

0: 저저 근데도 단어수 시라던 문화 예팅 엄제 게스트비 엄지 다리 녀수야 오제 개불사 대관례 녀수망 개부도와 칼뉴라 이내 다리 맹가 칠을 줘야 가리셔도 임바 아 야 주저
1: 딜리에시
0: 주저 소소 스레타마 채는 용도야
1: 너 차와 차샤니 니에 깡부디 숲교차 사업시 계속 갖고 오고 담고 니에 주샹 디기 제 토마시
0: 쟤네 중다호게 주샹 디기 제 토르베
1: 지스타랑 시에모고 니에 심타 제사 상계 중상 딤지 주가 치비니 균도 다 토마시 중부 따라 콘도 세우 마시 딜레가 존나 추불람 뒤에도 붙이다 나 라준다 매자 장로부치 투문도 아무 타부도 또 그냥 제 띠에시 좋아 기부시게 해주다 응고 더쉬 롭시 쥐부시 오시 급뒤뒤 난조 냠다 대변아 관풍정조 로조 영호두괴
0: 용아 주저 니엘 소야오제 쓰시 你只托给雷泉水意接着美白无雄之日堂。生心凌驾美白年心不。提心得水意随他美白美去提成日日结给。我从永华四百国内参龙七星月。

0: 叫恒顺，叫恒顺，叫恒顺，你得给他叫上。叫恒顺，叫恒顺，我娘王爷去接你。人下，我也送他去一下。你也逃去求，你也下把女啊，要走，叫国柱，恒顺。
1: 哦呵，卡车不？俺最近打林那个退休呢，去那做啥事我嘛是？吃过雪的，还有这个人的生计挂单不是吧？去最近那个第一局的，伢啥么事么多？俺最近伢不得给卡生过来。
2: 是，俺做啥事都来啊？你这样子，
1: 好不，收到就下。
3: 那这下，这下，这下。
1: 去那做三下月呢，想着何来才个心疼是吧？
2: 来衡水，去那林院厂给给不是钱啥？
1: 俺死的时候不对，现在俺做家水果写的，用的对。嗯，听啊，俺最近打林那个人打多些了，那不是？一年二十岁，还有这个老我吃个亲妈的呗。他的呀，见到林那了看着起的，然后和伢不在这些呢，俺手里的伢不钱嘛全不要嘛的。俺做钱不钱，你们都用不上他嘛的呗。伢让写下去，比我写的，我那钱是一个人带不起，家水果用起还是个，去送点什么媳妇的啊？
4: 是，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去送点这个啥？
2: 마 첨니 주가치 소냐망라네 수타바세도
1: 나다 추세제 예배 아 예랑 쉐오 나 충두네 갸소가 르교시
3: 제 갸소가 르교시
4: 로마우스다
5: 제보이는 자 도르치다
6: 제 도르교레
7: 저 항석 추세레
2: 샤고야 이제 봐봐 제가 나 터빈 그 제가 조고종
7: 아
2: 전예 상매섭제 타제이다 근제도
7: 용아 라쉐다
2: 기시다 기란소 터비이다 디링아 쯔 심베 냐다 샤미 상마 켄쯔 케이교
8: 세체야
2: 다데네 가서 마치시 케세 디리랑 쇼업이너 근데 요네 다 같이니 제만에 무슨 손 꿰치 처음이요
1: 디그지 이네 젠다도 결고 치봐
2: 그저스 교그래 장쉐다
1: 가져 옆 처음이요 딘데체니 기부요시
2: 용아 장게세바 님고 이다 나주다
1: 조홍수요
2: 조
9: 저서
1: 섭섭지라
9: 섭섭지라 주 5 예 2
10: 도스니코

0: 做衡水，连续月，上海才敢用吧？请俺俺才敢用笔么了吧？何子，请俺家长才敢用笔的，你若不接，家长给你说一句，也是敢用笔。中，把话干啥事？你家长通气些的个接我。通气些是人当吧？对子妹，何子，连衡水，俺我是专业明白啊，
1: 我是人这吧？
0: 俺吃完鱼，雷横水，让俺洗一堆，让俺还是歇会儿，还是几年吧。我你啥心大事做的，让俺再接我那团团圆。俺听到所有的个白居易，啥心大桌子能差不多啊？前头些，可把来装满些，今天刘老师俺那点头，叫让团聚了，退休大没用。我，
2: 哼。
0: 请说吧，若是的，
2: 用啊，
0: 有请的，用啊，就跟着多。哦呵，
2: 卡了七子鱼，你说卡嘞？这。 디콘츠 송가나기 치구 공원치 쉬들다 쪼부 소용아 가리 가르치 쓰이유스 쪼라 수소지 뛰다
0: 나 가르치해도
2: 가르치해도 에 쪼라 도스 공원치 나님도 손지가 침비너 나 어우크기 샴지 쇼르다
0: 레구다 샤님도 손지가 좋으세
2: 어
0: 손가르치 구래 니에케 레메다
2: 这拉的说，我忙不着呗。他还是的，这个老师。这，呀呀呀，衡水衡水，你羡慕哟？帝国羡慕哟？帝林啊，让你金准备去谢谢，这娃舍不得他。呀，俺们这的小马是，都是俺妈对的。我对的，哎，哦呵，嗯，上一年考试你把俺学的，你羡慕不？我让你们都创业去。 용보 먹고 싸웠으니
0: 오나 랑게 아 척구유 양니에 코다 노브제 고 수입내 세장게 총게제 용보 싸웠어 나라니 집든제 요르베
2: 머시에나 저와 상고든제 랑세가 용시 마시 이네 랑게 녀소 겹스 봐 나 오허 잘해 주제싱이 드제메
0: 다 제샤 랑게 아 야슐어 먹어 머시네 녀네 수 랑게 용어 요르바 是吧 머신에 nga ma sme zhang da nim do song ye tu mi do da xiao ma re nga jin da ling la ge la bu ju ni sa
2: ye ye heng shui zhen xia heng shui jie a zai heng shui zhang dui da ce da li mo sui ka la zhuo la da ne pa ya ma shui a du xi cong guo di
0: a zai
2: ni zhang xie mo yong
0: ma tian de yong
2: ni ma dui da cong guo xie mo yong ka la sa du zhang ge yin suo ge zha ya sai an da yong dui
0: o he zhang ge yin ni ka qi zi yu mei ni xie mo su ji ji guo zhe xiao ma re ke du xue da
2: yong a zhuo bu 디체 디체 더도 디게 근데 숨부지 저게 싱그이베아 다도 미모구지 자포 먹고 럽지 총에 봐요 곳이 아 저보 샬 고급 야고 딘지 역시 다오나 위위 샤무디 비지 메베아 저보 샤게 시에 딘지 군유이베
3: 교회 투수지 다 주시 동회 널 뜻은 바뀌었시 제와 젠부 잠야
2: 초보 갸지 숨줄 롱드다 갸지 뒤주 갈래 얘기해 보시 갈래 얘기하면 신의 계획이 더 부르다 어두우치다

0: 칠 송게 쇼시 자작 세쇼아
1: 야 이놈 봐줘 와야
2: 주무소 주무셔야 되지 않나 자기 이제 제 도수 말해 이 번 대표는 왜 도수씨 딜레 장가 보인다 디 마머비다 아치 디 권수야디 라니 송치 되다
3: 도수리
1: 도수리
2: 광저기 녹색 수지 진다시다 냠레 체니 군수 진수 왕지디 내고사지 이내 지다디 난 워싱 고시 난 냠이 이보다 총감에 신구유사 장라 진수 왕지디 내가 지다 쓰유 다들아 총감기 지다이 베쿠이치 나라니게 냠도 진수 왕지다 내고시
4: 장강아 경수 셰슈니 진짜 신 참부러 봐 이게
2: 凶치다 Kikzi kje siyebshi, rangi shigibwe a, tanda chomreto, kimju lokche, gongpo songza, pimpu shirado, rang lokche zonye tu sudoida, sangma chi yu kyangshi, da wana sha, yungpo sa che, barni du yungdwe a,
4: yungpo sa ba lelab dintu bayar,
2: lelab shi, tanda song kye guyo na, nye la susu cha cha gu su wada, nyamle jitu che, jinzu wangzi de sha, dine so zon tu na,
4: 永伯惹个什么？他羡慕我，让开了妻子与美女现实。今天土罗的让开些，今天让开啥？对吧？真从我见到的人，他妈的！主播，你当时还羡慕不？见到的俺我辛苦些，然后对不起，俺最娘们也行呢，点点永伯永不行，你让我等个什么？永伯有呢，你们都三堂是吧？
1: 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打是吧？别
3: 我们先把那些天王给别的钱错过去都能这公司几个欧阳了一种意识看不上看不上过些林了那怕念念一修的修的修的天天修的海湾相思你个啥些的我们也自动点不起来一下你也没为设置个名字日盘子呀的设置个日子吧那这个修林了那准备不他们点台湾列不日他这个俺得从家家用不去并家才家用不赢是既然了退空去呢
5: 你看上设置个创作过了一百天了你老我给里面全部来衡水设置着的钱上用的要的来是来是要想吧哎金大林了俺做海湾相机错赛冲不着套了看上都不许去休息你也走的俺你不赢看上了说不定那样军团要是俺还有这了出现于其实俺那你娘们来那边的
6: 点点从前不给不都是了听我来准备忙个都不是我林院长他都丢了坑给不给钱不听着没儿子金大林了其实当天那把谁兄弟要爱用当天冲着你这么点吧军多主给当天俺那你没话多给从不起续是一年几万个这那个没三盘那个公司策那里他三难当啊撇开当个撇不是
5: 听这事的记得喝了既然选的卷大姐送上既然公司里年轻就几个月一年看了谁呀的看看见啥活的何水一道我你给金一张来了看一下子一道没当个通通是吗的多多没多哎金一张了都是哪你也给他多多学校有啊有啊
7: 지만히랑게 총토로 차로 망스나서 나를 잡다 요인 어제 라모도야 그래나 나 저 저 락삼난다 제게 오르다
5: 타그리 형수이 진이 장락에 딘제 손을 매봐

0: 타가르다. 야구도 야구도. 진이장라 시중아.
1: 가르가데스.
0: 니에빈조 라삼 남다시. 제자. 나나즈 튼다디. 두스텐기나샤나. 딱다리 진달링라. 키랑게 사가디 렘브리스기. 지벨라.
1: 잡으시리. 니샤 켄지 셰세이.
0: 저거 상부르다. 쟤는 민공부 시사베.
1: 삼다규이. 키랑 공사 가르이나.
0: 디체디 세모 판라라 근지슈나 콘퍼런스르 롭조나지 슈뉴오시
1: 허지 쟤는 키랑 토스인 슈구인다
2: 나저 하이완샹르 리다 갸츠 유자 야미나 사강가 민르 상하이 토간스단
0: 나 중두네 메화도 른교시 워시 몽구유라 텁시 망닥주이 딱다리 디 니에초부시 구주나르 도부슈시라요다 하이완샹다 古雅总了从这七九多倍就不占足有些既然你也学吧谁啊他都没话多了从这做过去呢连哈不行现在你也可以学么吐你俺说的娘们俩那么一呢既然吐了地不起永不再永不得了
1: 你们都就不晓得谁
0: 你们都就不晓得谁哎呀衡水你的俺让你给经济账了看家头你的呀
1: 今年你也去你也算就是去
0: 呀能打不多

0: 主持人啦，阿姨，今天我做相当有工作做，上不去。来个的也，我做个做回去啦。
1: 아씨, 두둥 잡으래 대수 개브래.
0: 예 개빈.
1: 계란이 두둥 잡으래 드레스지.
0: 두둥 잡으래. 두둥 대로 교대 얻다. 아, 장마에 대수 되다. 디미를 인구 감사.
1: 인구를 감라.
0: 두둥 대 인구를 감사 좀 자가리메 신구이베. 가인스나 디가라 햄부 구요시. 그뒤 주비네. 니무 구간비나 시내 근부였다. 재산 인구를 감수답시.
1: 아래 수신하라. 기나갱아서 동해 전수 체조는 게.
0: 조시지수.
1: 전수 조신도 그래.
0: 조신디. 나라주 구조래게 고리. 하완샹라. 디도디 저분이 등도대샤. 디대냥아 줄래가. 내일키 매부다. 십사오 매부. 교연에 맞다부 중고시.
1: 수신하라 가메디. 나몽니네 세수.
0: 这是上个月马相思兄弟请俺宁古勒干么事那段的吸毒从头凑合的，场面上家独立起来的，忙我帮俺做，有叫来个的，要不你都要去读的。吸毒从头有效，俺转过去，俺最来接上麦，地洞地这关键，俺见面喝了三年，俺别做外出了去，工作做完跟这业余们的来跟这球员们一起倒水，俺让最娘苗的细节，那段他学起也去，特别在乎些。
2: 당신
0: 레스
2: 디린
0: 손도 미유 카레스나 된다가 십지카치 유 딘저시 나라즈 향촌을 랑가수야 된다디 라그바도 광풍종조
3: 쇼보들리 어찌 주저 습소치 닝글로르다
4: 개칭마시 니에 반장 아자라 강배 토스로 칭유
5: 德水 上个就叫了, 什么这球马是, 破球过是吧? 上对的, 俺就冲不去, 托给看个咋样的, 观察给多接, 落的, 卡巴仓嘛, 全是举高给苏月是吧?
3: 你应该说, 你也就说是吧? 你还在长笑, 你还就说给, 马路垃圾, 出租垃圾, 车里垃圾领养的, 全部说是吧?
4: 这是, 阿家, 刚被托水撒死, 大体不接不马是?
5: 要不行, 克林的克林
4: 여자, 독소이겨봐
5: 용아, 용아, 克林교아
4: 어이야
3: 주저, 주저랑 드린 아무시 주제도와 당연히 시켜봐줘 샤상래 상자야든지 다 죽어줘
4: 지, 더수이 되게 니치 오엽장시 상교고랍자교 나바치지 이거지가 주의
3: 아네, 이거지가 유세 통도 상세중리 유구녀인베아
4: 니인지 치우시 니마 진일지 강에 탁랍춤시 나도 서시
0: 差不多就归了我们脚头面吧，第二件这些，以及一个成因。一个的个，官方装作中美，雷军说给俺哥表示，一个那了，杨哥讲过去，俺做正规些的，官方装作去开玩笑了，等到人家说么多呀，可热死个。说起成了，人家说的肯这些呢，详细中了个些，老的也那了，俺就忍不住主动出面意。 랑가스와 공유주고 칸이 담으시다.
4: 다그시
0: 죽부샤오유나 니엘라 랑가소시 레이신쉐이 서리지게 내두드 하구워시 레이신쉐이 링의 규무유 권주나 문의 교부시다요시 랍자라는 중요요마시 이내디 전수가 신고시 랑가스와디 종수의주도야다 벤조 피게주야기 개진렁부시지
4: 수시천라 俺做海王乡了，错的是有些。
0: 人家嘛随便，是专门雇员子，就是雇单吧，退休过些。可是没上麦，来全身东西，是随便有主编些多。人家是需要雇点兵的，俺做人家没得一个点点他个的多。有钱有势，大呀有势，
6: 这一个大呀，叫我有势。俺做有雇人员的个势，没那个势。很多咱们的单位。 一股年云压我去，忙说给俺做一股压的，是兄弟姐的当一级一般大人。可是你们姐，俺做一股年买不到，也是年买不赢的，更得对别傻惨不的。
0: 我这头云呢，人家的。
6: 피게 당토 보시. 니니니가 니지도 심지. 회교 자원에 쇼 인급 마시. 니 죄고 등교 람사. 관풍 종조 람스 종례가 조인. 조지 등 아래 세쇼. 지가라 지도 미니스쿠기. 니 죄고 등교 지도 미니디. 로디오 레션셜 겐케 조인.
5: 조지 전략가 죄고 등대. 창매 차양제 타제로. 람스 종례가 조야를 못 되유나. 차양로. 창매 못 뒤탑스.
6: 로디오. 다당아 도스가 이렇게 찾아왔어. 넘주여랑 되도마소. 상매 신세시. 아, 기계제제 용비. 세상 된 다마도 밀 나와 주는 등급이. 아대 마당화라. 종다 종 이우지게. 아 딩마 제주. 계제제야 망슈디. 망조로 로봇 근데 제고 메다. 조규람을 교야 내드리샤. 라바도 사르도 베베 종국 수시. 리우 망조 좋아라. 문에 도시 란등기. 저와를 콘조 나도 죽부차지 이게 되면 좋아지 개야 주는 권샤 나주 로드 레이준수 능시 망조라 남미다 인급하시라 대외 망조게 안조 장배 저와다 악주 아주 주수 그는 다 인급하시

0: 뭐야, 야롱. 중대 잼 그저 습 정도에. 다시. 예. 더쉬. 미드윙이 계속 통수해.
1: 계속 로동차다 치차나 나부 당장지.
0: 차부만 못하지 계속 치르 죽마지라. 차법이야 용차지 계속 근괴마지. 나랑 수인의 미상매 루이 선배 소화되지 계통 말다. 말랍자시라 중요매사 내루 계시해 이내니에 배시하초 야스여부유는 추고지 요구계부유는 루이계부지 장음지모도 미겐시허다 급비들랑 상겨 스나르마 총치에 요추계야니 고수부지
2: 주저 홍수이 김흥아를 당시 찾아서
0: 냐바냐베통에요지 设置了设置都没有，咱俩刚开车了，没参谋老的跑不起，坐个街头就没上。一年你们下辈子，咱们都听人的，接着三忙的就当我这，他们这查查住着。

0: 我有在，确实的，连兄啊。山老尼斯古比的，新内罗列斯嘛啊，这咱们让苏万列斯。对的，你们做全帅罗列斯。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帅，全 我呀全水肯定得看不得老了亲生的地上给对方撒不得
1: 全水我是官方重视脚不松下地下你也学着的让给调查下马上了欧公我我爹是兄弟吧过了亲不得这国外有马上也不来过了去就学着自己去想用呗咱们这许的赶紧拧不是吧

0: 자다.
1: 대우 관심 먼저.
0: 드리지 얘기고.
1: 용아, 전 잠시입니다.
0: 따서다. 어지, 왜? 아니 또 부셔 봐. 딘제스 카토사 녀 봐요, 제.
1: 또 부르 왜?
0: 예, 치들이. 도스리.
1: 알레.
0: 진짜시 또 부지.
1: 니네 나 저녁에 소장 줘다 지고 있어. 딘제스 봐. 씨 공부 켜놓으면도 야면 과제 실린다
0: 과제 사냐 요마 씨
1: 영아 장인 쇼도 합든제 카르다우유
0: 디엠 디니에 가시 제약이 상하이 참모 쓰야 되지 디나 조처민의 디밍라 许文强사 미디 주고 상하이 용 디니에 冯程程스니에 범디 투브지 지엘아 군이 가라 지브지
1: 冯程程我念您接了啊。体育长小朱老看那叠对冯程程来您接多。卡死过人。我念伊。我念伊接么的这没。哼。还望想罗北去卡起子月。
0: 我爸爸你们都忙死的，今天，嗯，是谁请的预备料去过三去？好嘞。请得着？哦，我让他几个月。我那天呢，下了一个二十一的，我那天上海那边去了，创建那个部，给我一点心情，这样对的。
2: 俺做生意忙错的个，俺做人多日，咱们老婆婆子了，悄悄打得水困子拉不着吧？来个里头上不丢，你也算吧。怕罗姐困照片别来个钱的生意。嗯。妹子的呢？人类交税个，困照片是偷着钱呢？
3: 是，偷着是。
4: 叫大虎，这都可以。
3: 李泉水，你也上大大岁月，常做云林港的陆大团队过来，那么长啊，自己。李泉水，我不得这个这些。泉水，乡内这边门卫堂不的，新门吹冷水啊，这么多，凶冷水啊，没得。来我就看看下个啷个的，所谓云南乡内这边门卫的当下没多，没在地那了，米拉就自己嘛是。这个啷个速度，长妹。
5: 人民两千呢，当然没多吧。
3: 这个我看你不得，我那钱呢，俺做官方创作绕脚门的事，明就是不怎么事。
6: 听我给俺做哪个养老金，弄个三对，俺做创作乌云两个呢，那是可是这么穷啊？
3: 问问你不得这对，创作那了没会给不着，主力啥也买不起，上欧公王俺们这媳妇拉死。
6: 今天俺做乌云两个创作操起。
3: 啷个说的，怕是小举钱呗？
6: 今天门卫到时段呢，准备从门口那转入去，等到在六月前仓马过时节，爹妈才热乎的吃得了酸牛呗。
3: 现在门卫送不得，
6: 雷泉水，上个汤没穷呀，我的日头里也没多灯嘛是，等到推广摊位来是搞做差不多，我那门卫当然没多。

0: 그래도 오스탄스베.
1: 님부스탄스.
0: 나서 쉐리 충튼에 셔던 듯다.
1: 예데나. 갸줄레 닝제 민도. 나 충튼에 천장을 살론 정부지. 밤은 이게 그대 인에 천장 잼자가 치지. 주고 네 아무라 청지에 네 부섬디 저렇게 해진지 차야지네 데마탕마 데야지러 교수 네 바보 청구디자 매주 세야 돼 이 때문에 신청

0: 오호.
1: 로모라.
0: 땡기디니 랑 로버지베.
1: 시. 간나소.
0: 따라로 친주마다. 소외 댄스 세련다 최샤. 땡기 콘주기자 때나 란다 냠내 신이 되자.
1: 시. 이네 나 삼려 어제 더 유인.
0: 샤이나 충두네 뽑부터다 최. 수익할래 님그 마리. 제자 다부도 냠내 체로 야그르치라마 송아. 디가는 뭔가 로터터 신제 장도 지차봐 포 다이네 추진아 초아게아 데셈차마리 치르 탐람 추슈 장 경구차비나 뭔가 시드이 셈다 최비용아
1: 몰라 기라디레 모소시 기라 구수 여보소자 로케츠리 구시 nga chenpo cha cha suyo namba gule shira gyunyok shi kira tur dim nash nye tur chusi tengma shi
2: tu to chang tong lu lin hui me si tong shi le me
1: ezi
2: 金达林了，你没跟我说，让我们弟弟去呢，也会有马事了。姑苏来女儿的，还有这，让可是个样吧。
1: 金达林了，张国贤，我可对有你，看上了当上亲姑的，一年三马三的，看上去当不是。让给俺女姐丫头多这么送哎。儿子，干么弟弟送给我们的？他的邻国中读大的，俺来用过钱不跑去。但是的，没事，俺那你娘们来给这话是。
2: 给他马子提不着，跑轮西拉车也给是。你也这样说。邻国中了，让给拐不当不满的呗啊！
1: 后些天天送给我马子的，给他帮大一呗。帮大没比呢，可就没就想没有了。然后他没印度去西。看到，少个起码，你也给他个军队在牛肚皮也印。等到上海逃干的，说比着我最有的。一年从事也的。
2: 去叫人家约是了，人家约是吧？得跟点是，还拖那几嘛，错啥不钱头是不？
1: 你总是一个嘛事，总是一个嘛事的。嗯，这个是张国先生，我提醒你，既然了，看得清的，我那组张克的钱不来的，你在哪里，哥哥嘛是别了。

0: 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何よ 모랑기 나스테 투제나 그이베 니에 키랄 겐린 슈쇼 니에 유에시 나마 림베지라 모랑 능슈마 셰프치 니에 게용기 멘강 약슈기 엄치 찌르데 땡가 치기 키랑 토르딥나 니에 모랑 나츠 쥐투 슈쇼 진달링라 키랑게 무티나 부시벨
1: 허요지 그래 깔에 타그라부 제비야디 니에 포모 딜사인부자 리베 아
0: 디제 창마시
1: 저르주 저르람 삼마주 니에 저라시에 뭐 허요지 유에시에 메스지 상상을 대고 주네 그래 남아 요시기 마지 마세
0: 月仙了，三百小时没有的。三百小时没有的。到我那可雷横水心里的水，想给叔叔婆婆弄不的，心里面别过舍利的，那么的自己呗啊。舍利吧，卡里有的。
1: 雷横水，瞧着嘞，都气炸满过穷个样子。

지가 진짜 이비너 나 계셔야매 상기 겨 쌤다지 나 양은 귀를 꿈에다 오 딱다시 저도 된다시 진달링 니야랑 켈링쇼 나 허유 저게 니슈유 제 되니 레흥식 둘라 맵수기 저와라 자게 뜻 통통쇼

0: 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디, 네 팀바 갈래도 와. 기기 좀 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 저뒤 우천기.
1: 발람라. 키나니 라게 님에 워기 치우단자와 하장게 제부도. 뒤즈니 진한테 레기 진이라. 나라 철도 학도 저외 파문이나죠.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초주 염토브나 뒤도도면 가는 고수로 딱 재나다 뒤주 강도 리브로 키나니 니에 파문 약수디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에 미가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 컹지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 추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당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 유신 초내 치바탕 이규 비싱 시륜냠내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귀 숨양유 경니 숙제 따탕자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속도 체시 식시 양 조, 초비 사도 구도 켜진 갸중 외래 미 시동

0: Simo Lindy, Kungamsa.
1: Kungamsa.
0: Nabalindy, Nurjunshi, Tingdi, Jungyang Sengju Nyamja Sibara. Gersu.
1: Tingdi, Sengju Ki, Nantun, Zoni.
0: Jigyo Shuji Xi Jinping, Shirim Dobjerichin, Giego Dobjerichong Yin, Shirim Delakun, Namu Delaku, Nyabarto, Shirim Jujong, Tingripsin, Mungshi Rengshin, Giledun Yabu Jugu, Shesung Yu. Dang Zhoujin Jobjiba Sotun, Sane Kaki, Turev Sarbe, Feng Chao Nyamyong, Ladar Chedi, Shirim Jujong Namba Sardu Chende, Mangzu Desa Tuyo Dangwe Gorda.
1: 习近平说起习近平去，中央龙城年轻立空给这同穷穷西北的村党里，龙武顿区块外顶着七七正班村南连起差不穷为官。丁学祥给俄罗斯新兴塔建立那里俄罗斯来念多少年不蓝水人心给从他作用难为过了。第六道唐不内顿北派让给给些许从团电表硬盘论清北官。平壮集中总给日日女子年岁若有不列队目的变形越别。
0: 也没是说嘛，他胡塞朝这外个动作在长途前边过。你们这节奏主力行列增速给调查前边，你说两万把的考虑主力给人工端上爬入也过少银。
1: 下面了，南屯新城南四路呢？
0: 西林绝境里，第二个绝境去，忙到银边，偏地给金融塔，只要有了忙做，吃东忙北，忙做塔，只要样月。几个书记习近平去，西林多不起的钱呢？第二个多不起的中银，西林第二个款呢？ Namo Dinja Yin, Nyabarto, Shirim Jujong, Tingrip Jinki, Mungshi Rengshin, Kiledun Yabu Jugu, Shesung Yu. Dang Zhoujin Jobjiba Sotun, Sane Kaki, Turu Sarbi, Feng Chao Nyamyong, Ladar Chede. Ngende, Jungzene Sewa Ta, Mangzo Ki Nyesar, Shepshu Jumli, Shepshu Ta, Mangzo Warki, Tami Jili Jiki, Parta, Mebu Suri, Mangzo Ki Tomnang Ta, Ginang, Dinja Nawaji, Tuyoto, Dang Yubashi.
2: 这张周记丰原创作了，崇明开始写给谢刚给托个的秋天不结别那段天，看作家乡月别。创作了这边推动托提出前的，见到穷子的他就写不是。枫桥娘娘中的银边问的，三年底给西林秋对居里给他不是谈不提，想他重点的创作把那农村级别团中创作的他就他团进重点民主话他，见到七路民主话记都有不是。枫桥娘娘的西林绝种给扎进娘娘是银。
0: 机构书记习近平给娘娘军种也不切脱，退入三边枫桥娘娘，他被抗力当的，当给芒族男主军种他，迷茫难攻给见到他就养他切的，迷茫芒族他团队特色给那段卡西林的他就他穷死的他就切归协送月。机构书记特东，接着见到他，尊勇，我过他团队前边内蒙秋队男主退过上头当的芒族族了那段抗撤弱，接着学习他若然起跟月把起归协送月。 亚杰创建了他创设卡多三年卡给退休三百分桥娘娘拉达的混搭前列，西林绝境去拉林三队其他亲密言行，从这样我们才退不到月。天鹅创不停在瓦拉克也见到他，年岁尊鸟提醒，千把周围他最密度别，年端所所修改把他，所以他最亲民提醒，他最前家最根本把所给能最忙不协团月。江西景德创建。
2: 昌强区给球队具体的那所基地塔协助陈刚、陈金提醒应对学者了，密集所前边念不脱接受前列，日修唐联塔给了他就所基地给协助扩团签约，唐联巴拉也用说总什么人给球队点的，你当姐姐是不是写过准什么他总共用了七月，你来罗队托陈新给了他尊用卡，七，团结中立查出他就签约不是。
0: 见到三万张明白了，他从芒族给村委第一电话用了七个，退了三百个储存，三年卡给芒族给拆过他，刚年甚至日后这个那段的命令，念了批别特别短的，退到多芒族给日话汤水签约。贵阳红岩东进地归托，监管了卡拉索给明白他，大道切给明白索给那段的命令，地归给这边羊肉给小区设置准的。 卡拉萨斯塔民主期间提醒达到期间所约别协助扩团签约。呼和浩特复兴地归托，啥子东北塔退休空白配件的，几了片别破局设计组的，级别前后康所退上多当的，跟随协助塔破局一个基础前的责任去地归协队员。呼和浩特创建的复兴地归去出面。 赵老给国际村安塔建设康提醒破旧康塔地归民主康所参谋约别，限定的地基因别村安穷且送不是。成都路光华路南区区南国的拍组，地归广场里，民安区三的民安三的拍别，监管所马的屯巴塔，南国的店的三月二十多个月。大水托屯大穷在银的呀，屯外托成都解决南国的公司，拍组果断建立解决拍组参谋了，立批的几千的拍组。 nije sumsu sopsi degui tanga sawo jaglam mengang lopta che tanga ta nyeru tangde pabzu yueba ne tewe dabdi para rinpor che yueba shi. Chong yeri che yong te yueba tanga meba ne yangbu yueme tanga dabdi bu yueme para yuwa che yu tenya yegab che yong shibza jendu yuruwe tege ngunzu shi yin. Chengdui chungmi chenglangge nganzu chile zhudu go tuanba tanga jiju langgor de yu yuebe dabdi bu duji sumba shi. Nilu yagara lungzu tangwe tuji su jiangsu changzhou ruo 닌통 치니자게타 미미넘주자던 거죠. 진이 숨싱아 이태제 가바라 망소기 쇼르도 빠린치바소 차와진나 뒤니 신동지와타 전비의 캡슈 때문에서기 닌가 가르마주장나 제유 챔바라 탄주세규 나도 저류에 장조 총기를 정진주기 주장 쉬엄바 류团기 망소기 빠르게와타 정미 토단비 고린 태제 가바라소 터블랑 망부규 내륜 주종 차진나 직두체리 제규르 탄주세규 유세 송바시 시중기 괴베 리치바타 망조의 냠도 슝리 망조 랑종리 시림 주종 체비 난기 구슈식도 교류에 고래 난기 튼주 강청중타 방무소련타 신부 토르디 린진 헨조소 시림 랑종타 팅립 팅종 냠지 체바 마스 니르사도 소주 괴베 총미 오연 행강기 증조 제증타 총결 총미 오연 행강기 증조 제증 라더 체비 니구 체줄하타 신진 총조 70줄하기 겐르타 왕자 카세 수바타 퉁궁 응아르위 땅이 신바 유바라 교류여바시 고조서 사바라 시츠운데 튀르 사르베 시림 주종 체주티 땅 조종 겐니 체주 자와르지마타 남망 냠주 토블람토 체바 젠제 퉁긴게 대교도 체바 겐나 탄수의 타제도 송과 망조 셰브슈 대와르지마지기 주종 말라식 뒤에 변조로 타지조 뷰다 공비 용주로 멍지 땜부식 띵여바시 비징 개외 로진 중국 지조 토담 심주 칸기 연자 리타위 계종 대구 용와라 조 시림라 자류여 지급수지 시진핑기 시림 돕체는 예급 돕체와타 시림 대구의 총나 남오 대구 용외 최동 계제난외 시림 주종티 예급 주종 말아주여 가딩기 니부송과 공구여 시림 주종 팅립진도 주주로 군대 당와라 오티 당가 망소 남조 라린 단리 사삼 남당기 망조의 샘제타 간의 세리 창마라 긴드유바타 창미의 긴드주비 지소 주종 직등 초보식 주니 뉴딩기 시림 주종의 딘리 지소 딘링타 망조 대자체로 동주인
1: 시켜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체나마타 주리 조치 我接他 心动 我们他 心里忙杂 下他 广啊 忙马车吧 出去 又不用 难回 사투 서동 초등了 지송키 능민 대단了 송접치

0: 刘不丁的三百几，三百几那刘不丁，他的去那边谁心不的？平壤各种车顶地当乌云天刚躺，平壤龙城银针列国人娘多年月，地当作为记者立村，地当平壤写的行。我做用我杨宗平，这里南林给草堂，你们多，秋收庄全部创作，你们怎么做啊？搞不起来穷，平姐别把格事修。 这个手机习近平去，忙用给的当面呢，全用给酒精用米水写汤，任意的当你说是任意的啊，让旅游结束不能行。场面任意的当汤，苦留的当里啊，拖囊忙怎么拿去？的当汤，地给点别苦留上不去真久，别准切过别，别个小心。
1: 这里俺在列车南了，平江苏里路前给给建起么建省住了点的学区，南门里给草堂，你们多木头地毯高了，着林修行。省住前边两年，给建起么大，苏里文章吧，文章面吧，热不将新旧路面，做丢路边，改用长江中路面吧，开往滇松这边，我路边沿线，改用长江面的苏里街，开创新店面的大，就是新的新店面啦。 平江铁路苏里路线通到面岗街，日中叠卡给主任。平江苏里路线中间人行街，日中日的开往。中国面的苏里路错各塘边，许多乌云天岗街，云南乌云索街，通天线的沿了。那起来，街各塘，新进人边，内线南站九站线也落塘。咱们的苏里铁地塔，对面铁地塔呢，街中卡面着我，松竹上塘，松竹北松塘，中间北二街边有个马赛，南东路呢，新竹老么多嘛了，新竹竹平南路。 铁塘七百七，进入廿段九十个路塘，进入廿段二十三松路，各塘不大，各泥巴，改用三种人行着力冲突托，每节给接种车的安塘不丢嘛托吧。进入廿段二十三十六，俺解说，平江铁路苏里路线街，平江党员大，提前空到面岗街，免不再选给参与托吧。进入廿段二十三十六，平江区长三段边角边线托别，空别两段街，稳定每节给参与托别。
0: 我给李正南给那个地当时的肯德基里啊，和邻居们完全照顾没三不十送呢。是。上个月对比那里，地当时呢，三百几不到六点不，用下的地当，他地基做的来什么东？他一年来他地里开始按最美的那下地边那最忙活起，三百几不到六点不买吧，差不多，夹不起来的。 点点滴滴差点多啊！
2: 那是那是。
0: 俺做都是在对上班，他给那个军队出来车里啊，迷茫不几个，他俺家不吃下三几步米都六点步米都送对上班，他给他点点那落来，他六九那年忙不起不多啊。
2: 那是。
0: 俺那在这六九里啊，他英雄年一年这样六九里啊，他那年一年来忙了忙注意。
2: 那是。
0: 他这里俺做嗯，在那给那个，他俺做军队给出来车里啊，六九的肯定是那那下个月没过来啊，开这个星期送着那休息。
2: 那是那是。 啊，停车的，但俺做特上，去做配件时候吧，停车转转，但俺们呀，轮转走过来啊，轮转俺做别车些那轮转轮转些，他那过来，俺那俺做平面因素那边点巨细些，他今那边高原那边呢，他那都过来呀，落几栋松节子墙了，天哪，俺过来轮转是他那过来远的，怎么能过来开始过来些？是那开不成面，俺那每一个厕所些的规矩哪能用过有啥？现在俺做规矩就开什么些了嘞？
0: 现在
2: 工作就是说呢，开始这个来说呢，查工作也好多了吧？查工作也好，就是说，民宿不能给，俺那同安女主车站了呀，就这一点差的。现在开那个查工作也好，就是说呢，他开始这个来，同安女主了呀，开了热乎的。现在开那个工作没讲呢，俺那查的工作就没得得说呢，同安女主多少？
0: 这多就拧了呀，就没得那拧，你把拧过来，俺那亲不了呀，俺那差没了，亲不了，你把拧不着，人没嘞。现在电就跟，我就专业的，还讲给开亲不起来嘞，你这里想？
2: 那是给了。他这单给刘军天吃香的，嗯，
0: 忙不起不起是吧？
2: 那是。他应该给了，没几个，你们几拿了刘军可在前呢，伢菜单人不有呢，给了给老几拿着。那是。他这是刘军，但是忙不起不走了，我那。 别是吧？俺那看这个，我们那小小钱是吧？看这个，俺们云南嘛，对吧？等着忙活。现在俺做轮转这个退休也学的，当俺做，俺做个平面的，那桌上些说呢，第四个嘞，留在这个看的越南面那的，俺那平面个拿着也是。他平面个拿着时候跟，和人心的看着，大钱不加，把大钱不停着嘞，和桌上头上的平面人心停着嘞，没得俺那。 平安顺的都是的，他俺做个白相的，三个东西大全部都是收了吧？停车车个话，他平安，停车人就对了呀。平安来了，最佳出色点数了，平安个拿着车的，他最佳点数。 하고 숨아. 다 띵두간 배견에 쫓아 댄스는 배견이 낮아서야 돼. 그도 너그래. 니마찍이 있는 배견이 가래. 지도 쇠다 나도 댄스. 니마찍이 있는 아니 디 나도 디다. 아니 쇠들 댕구도 와. 나도 아니 쇠. 디 댕두간에 다디 마당바 제래. 탑랑 약속 가래서서 다 쫓아지. 다 류제제. 제장 나도 지 직디 간세스는 아니 답배샤샤서 나도 초초 안주 대중이서는 나도 시도간 아니 주변에 죽직 봐 근데 중이 근데 나도 그 시험을 봐 아니 공모 인수는 결함배샤샤서는 초초 주변에 중이 버루데 봐 근데 순데 아니 다제 니마지를 택마직제에서는 약속 나도 약속된 나도 하고서 나도 배게 당해 되주더라 다 근데 인도간 류제들이야 가르세서는 다 한데 배배 조상 체스는 아니 니마지 팀은 니스네 스고와 배겐디 아니 가르 나도다 공된 거 알아 나도다 오스 디니니 쓰고 알아 다 이내 간세서는 아니 가지 공무 미소소야 참못 들으다 배드 인 트리도 받는 시 많다 소소리야 참못 다 가지 배차샤서는 쇼베 나도데 르제드 소고 때부터 님이고 다 이내 가르 내가 돈이 나도 근데 저 그래 내가 지게 지게를 제아마라 안 광다추 난로지 제 디에 되주시도와 그 되주디 소수 담이야르샤 다 지단 체수는 나도 매버 인수는 갸고 매베기 미기 되준 르제제수나 가래 마가츠 그래 갸고 인수는 디즈 가래 거주 개래 한세스 배견내라 쫄자 초세디스 이내 쫄자 제세디 내 보부치 디스 트루스 안 쫄자 쫄세스 루 토베 선다 쫄와스 자세스는 제베 선다 Sat lu tuba se de galet discover wa tinjich guar. Ta hanang anzu kupe chashasun, zuja rembe tse de kawashi.

0: 그랬었어. 아니 명운 잠자 저람 쳐스. 소봉이나 마틀 지지려야. 아니 그저 접투스나. 다디 저람 쳐트 그랬어. 이나 야 미리를 지찬에 든데 레데 미리를 놀어야. 다 롱기 미스르 봐. 개발 롱 미스르. 땅 안 주기 빼차샤스나. 아니 겐고 그리. 다 루제 쉬버지 대야 말해. 디 이놈 이제 섭서 나. 공부 공부 공부디 깔에 막아서 빼차샤스 니네 봐 앞에서 디즈 뻬모다든지 마나즈라 양이 수께 양클리르페 디케침브리 양 쪼다 마트 쪼소나 가르치 그래 아니 뻬모기 들이야 지제디 딱다 마데시 뻬모 나용 그래 가리는 마나군이 샤이디 케치슈르다 나차소는 테아트라고 하고 소나 디케치슈르 디네는 간세소나 땅 안 주고 빼차샤스는 류제디 제 윤두변에 가르치 와래 땅 안 주고 빼차샤스는 류제디 류제디 균균에 계신부시라 안주 간에서는 그 배매나 시에서 따도 균신에디 시샤. 제가 가직 디스도 아, 나 류제 가비에 수일 롭소로 시켜보면 니만 니 숨지. 배디 가르소래.
1: 류제 시비.
0: 즉 시부지 제 우그라 체디에서는 숨도 아. 니만 니 숨지네 예브라. 딘 말이. 따도 하고서 메스코라 취해리. 제가 안주기 곰시 상부지아에디 키란 대단기 자와지리 성부도.
2: 아, 달로로 트릭트리지 레슨 아니니티 에라 중대서 바디 신고 인대서 바 신뢰다 딘테바리 강테바 미신 고가다 직야마직 야제마법직 제아망고르지세 드바 참자르지다 지기 강다 인트로베블로지 카사칼레 토야라 카버르지세 젠딘데스다 지기 진제 니몰레치다 콤바트바 치 대바 숨 딘데 손다군데 딘데 개그유브다 탄다 경과 제나 넘바에 뜻 페츠기 삼라 뜻세다 뜻세시부 딘데 피규메브다라 뜻세 체지레지다 티마신 자마신자 컨베션다다 딘데 마시다 티니숨 딘데 체레게 딘데 페위나 테양슈글 페게 뭐좀 딘데 셰티잖아 삼레 볼라테니 개베선다 제제냐마 뜻세다 진 디그마란 치미나 나타저 콤바딘데 갭츠그리 아 나틀레 트로야 요레 삼사선다 딘데 융기레테니 타 렌게 상메 알르무스 소세 쉽단 텐졸레 카인지 토안엔 뜻세다 시기시기 나제 네 암틀라 콘츠 뜻세 숨바딘 조예 뜻세 야생기 생기 뜻세다 나나 야그르지 도네
1: 당아 저 넘듀게 소야출이야 차샤나 카지게 타 콤보 겨겹지치나 아야 수보편도 요리스기 양카지게 콤보 십지 겸네 람베메 측주 조그리 베티 조마 겐고 체두 좀마 아니 베티 베메 측주 조나 콤보 그렇게 도 말이스도 양카지게 다 겐즈 망스야 자나 야고 요리스 양카지게 겐즈 망부 자나 야 베메 누그리스도 다 탁 좀 겸네 망부도 딘제 강이야 겨라러 공자도 지카르나 지냠 주시나
0: 다는 안주 딘저셔디 미소수기 내던 때제 제세지베르샤 딘 노샤다 디지샤 지에요 말 카르레스스는 계시 밑톱 첨부 시부진 인수는 콤바슈크 첨부 때제 친수 다스다 안주 모라다 차리 모라 안다 베차샤스는 되게 아니 사오에 도고나라 사 시부진루 제 체식에서 골도 요로 봐 샤탄 케란 속부터 슈크첨으로 아니 모라디 격제에 대해 그리로 오고도 와 직부 직야 미 키란 속부터 직금부라지 여자에서 형제제는 친해 직구 할다. 뒷면은 강부디 미콜로 와. 야들 대학 거지 그래. 연수. 세상 안쪽 그 삼당인도 그네. 단다 게임자 야자 마자 등대 쪽 멤버 체제 공부 쪽 뒤에도 공부 아니 대보 체제 피배디 개침부를 시작한 것도. 뒤지도 그네. 아니 간성 공부 대업도 그네. 배차시하서는 공부들이에 아니 나 공부 아니 취직 기업이 팀 멤버 체. 키란 기업 용구로 봐 미소소 롤었다. 나도 디나 미카제도 미상나 돈 롤러도 왜?
1: 제.
0: 제가 미상나 돈 찍서서 용 말 봐. 제가 안 주기 아니 공부 대단 이네 류제제단 창말이야. 직교수야 말이야. 하고서 제가 키란 공부 배워 주두가네 그뒤 배차샤서 공부 취직 배제 배면 너가 유나 키란 고동전에 샤오. 되게 해주시리. 네가 나신 양카지 니동전에 강부 나는 거 유나. 양책동자샤 마나고니샤 우려쳐 하고서 디케체 슈시라르 다 디그나신베게 단다 베차샤도 케나바 인수나 이놈이 줄 이제 제가 칠로를 개 조금도 와 정신 내가 망고하던 게 쉬우네 내가 또 류제 인심섬 짓다 뭔지 다가라 하래 베차샤서 아주 엄마 인수나 동시에 가다 아니 족발이야 나도 믹스 첨부 된다 싶어요 말다 내 말에 꼭 구조에 이제 내어 봐 내 말에 한당 아주 류중 체세 또 가봐 세고 왔으나 정습다 족발 세고 와 말에 총기 난기 레운 난 줘야 돼 니만 다 봐 구조가 내어 봐 나 꼭 구조 좀 하잖아 응고 와 말에 세상 정습도 이놈이 지금 알 류제자가 조고 유스 실로 찍내체는 조고 말에 하고 숨아 디 이놈이 지금 두시디 세부고 또 답변샤샤서는 안당한 좀 구조 먼저 체제 넉주카인스는 당한 좀 비샤샤 넉주기 난이 있는 샤르죠기 생각해서 소화 종수인데 아니 디두가네 디주동아 소화 종의 양금아 디스테브 콘조 소화 주제야 보아래 안 콘조 칼라 식지 첨부 당세 구조지에 매지 창말이야 차 가면 나서 나대요 그런 되다 제정 구조지에 계지 뭐래 당한 좀 시가지 이내 다 뜨거는 하람 추추 견줄래 차 가면 싶어요 말이야 가르라고 신뢰 고마죠. 고마죠도 차도 구죽죽으로. 하고 무슨 제장 안쪽에 두시세도 개침벌이. 배차시아서 안쪽에 칼라스고 있는데 오게 칼라딩아 밀리 능밀리 칼라스는 펜바. 내 속불에 펜바. 근데 두시지 키스나 깔래요 말아. 이건 안심배 신뢰 증가지 신결 내가 지도건. 뭔지 정내세는 다 지금 샤문이 나리. 신거도 야고 채우러 봐. 이건 안심배 키라리아 정다스 티그로 봐. 제장 딘도 내세는 홍세다 아니 즉 신조 닉스로 봐 들려 칭아 류제 제가 싫어 조금도 백구육난 참을 류제
1: 상로 류제 유리지 봐
0: 딥 계란기 두시디 심체 신샤네야 대마도 양 계란기 종진하는 차를 조르 봐 안 계란 펑그레
1: 네스
0: 과즈지다 독신 나도
3: 어 나게
0: 고유국도
3: 고유국하게
0: 다 소스 딥 당분 나야 나진 가르쳐서
3: 어 뭐든 생각나죠
0: 먼저다. 되게 내가 먼저 그거라. 먼저 문유 땡겨 봐. 되지.
3: 이만치. 땅산도 뱉은 인자고 땅도기. 잘라지야디.
0: 아, 되게 잘라지야고 봐. 왔다띠 맞지 맞고. 제가 나한테 진짜 먼저 땅 차백. 자수된데 배 먼저 땅 차백. 니수 먼저 쳐지. 버루 양디에 태 차버다.
3: 되지.
0: 하고 있어. 다 제가 다띠 지도나 되지 시와를. 자수된데 시진 된다. 아니 잘라 게 되지 응강다 됐는데 제 15 땡겨 봐. 네 이놈인지 아니 소소 대단해야 삼당. 다디한테 징변 나서 참아디 들으던 것도 시진 다디면서 다 가지냐 즉 구조적으로 소수선 데이터로 봐 양 구조 데이터로 제 보면 좋아라 침벌라 속아 아니 디건 안심 백기 개바 추벌라 속아 드르기 내주 마부인 것도 세상 안주 되게 있는 문제 결아서 못다니는 정도 근데 전에 채 렘부체도 엔 하장게 개정부터도 와
1: 처음에 켄세링 아주 편조니 다 뒤시 요와 세브 위에 사지지로 와 아니 딱히라 님아 있는 아주 제동 박스에 채우랬으리. 다 단대 있는 선이 간도다 통이 간도 경계서 봐. 다 진짜 길하게 드린 아주 레전드 규제 투이시 탄세주 니기 와리아야 저 가르미 가르치나로.
0: 치직된 강 부주되다 낭주기 심쟁기 미기 속었디 아니 두어 잘 두어.
1: 네스.
0: 배차샤서는 치려야 찌글어 버려 봐. 만주 속은나리 찌게 남들 거. 하고 숨아 아니 칠이야 야글럽도 나네 야글럽고 하고 숨아 아니 칠이야 똥글럽도 나네 똥글럽고 좀쟁 가래 군글럽도 겨우도 와 소글럽도 찍어도 와 디 치직된 찍어들어 봐 디가 낭심배 찍된 그 춥단디다 민속부대 찍어 제장 안주 대단히 야구 차고 죽는 등기 세주자 메인백이 투시 포주대제 클라스에 주름 제대 왜 차시하셨나 안주기 아니 야가 단대 되주들 호 매주 송급체리 딜 주쇼비티는 주도고 말와. 제단 칼라디 주대부 체체 미주 송급 체들이. 제단 투시 그 주도고 대주기 계란의 샤드에 문도와. 레마레. 아니 대주기 계란 신도 제 문도와 산대 대줄. 산대 신도 어디 참아 미 소여제 맨 겹제 제겨로 봐. 산대 대줄이야. 더랑 신도요 말와. 안주 컴부터 거들이야 똥거 봐.
1: 시.
0: 레마레. 제단 안주 탄다 카레에서 대주 딱딱 말레베 칼라 망부치 안주라고 와. 디 지두가는 아니 신의 나스 경우가 하고 있으면 세상에 드시고 차감스 직시도 야구 시부로 니 지두가는 디 골라져야 지르셔서 잘 말해 세상 안주 디인두가는 두주다 두인제 칼라치우려야 돼 개침 부시라래 안주 배차시아서는 안주 아니 야가 두주를 가려야래 롱버소솔 땅 안주 드린 배차 야가 디 소스에서 롱버소솔 롤러 봐 딱딱 말해 무슨 야가 라는 가르기 그래 디 추는 철수리 소가 라는야 롱부 딜이야 가르 용그래 디 약슈르 아니 동갈랍 뛰고

0: 외부 유다 하는 소고야 변도 유메디 직송조 나세 당 안저 접이니 다 샤진자드 세베이나 안고 빠디 슈크침 주기도스 시에즈라티 디지도와 어디 돌지 송조 나세
1: 라슬라스타 발라 주어드 문제 다 초왕은 안 안저 다 드는 망부 여러봐 다 담당에 독대 여러봐 탄대 지조 근내다 수리 근내다 딘데 직대 두가네 샤브진디 시라마슈네 승부도 하르선 직 젬바르바 샤디 근내 용고 유미 신조마 제마레 제잔 딘데 진두가네 담당 안주 샤 젬바네 하르 용고 알았어서는 배차샤서는 야카 직대 제지 친부 깜보랑 총시 두가 나자 도고 참 젬바 용고 알 꼭 메조 야부 메바 딘데 인 코 젬바르바 젬바 디 칸에서는 안주기 배차샤서 메조 야부 메조 된 죽하고요 하고 숨아 딘들이야 양 봤었잖아 이렇게 해 주면 뭐
2: 드린 레제 딜라야 강내 군시 샤셰 추고 셰바디 러브 유인다

0: 부디 가르쳐버려. 어리, 르향 당체 중무 딤지지 년이며 아. 다운나 더비아스 르향 가르당 년이며 아. 어리, 바가 르향 주. 아, 야, 야.
1: 부디 빼디 녀샤. 생디 빼지 왜 가르쳐버려.

0: 아주 자타토는 샴큐 신예기 슈니신체 안 당구들이 아주 냐를 토해버렸다.
1: 네, 양도.
0: 협조소, 협조소. 마크스, 조직이 로튼 재선 나라. 계속 미치게 소수주공체도 예술체비나. 미리배지, 표주기, 예가 현실치다. 자식개발, 야면의 생일이 부채지 셔리. 이내 미도삼아 표주다. 교체, 납치 미셔마리 수요리. 두목 미익체도 배답체제, 정익이 납치의 생일이 배 폭삼 림주시게디. 시내 루큐도 납치의 민실을 지쇼고리. 나주, 두렵네 개배 군답 타부도 뽀토는 배가. 다오너, 나주, 군답 니보다 수버 타너 군답 시부도 뽀모드야 하루요래.
2: 你来，当然给学的，俺最喜这俩肯定教人。

0: 가져가죠. 소감치하게 들을 내버리. 나도 루교덕이 담고 개체무시야 우리. 다다도 내듯이 시차야 그 심주유나. 강사기 제 값이 털어. 수수 미구다. 나주 최신디 비질 구제. 나주 주지 마우주세 배우리.
1: 마우주세 배우리.
0: 구다. 가다가 주 학산다. 최신 전에 들려버리. 가오다가 주 학산. 니가 요 말을 해. 아.
2: 참 그리 세우래.
0: 국주시도 우주시 유지 나만봐도 이로 마시게
3: 그리고 막한 주발 유비굴 제시 깨라 제로 가리야 제

0: 쟤가 열다.
1: 네 호텔로 탄탄블레스나 창만 멘트 제르스기. 진짜 왜 아?
2: 럭초소. 나 우람무치네 이. 우람무치 낭튼 카제스나. 마부 따마 샤브스여제. 나 주미기니 자탄의 시차제. 야치 조크이 망错了. 당중앙다 킨즈이 섬지 치자치아이. 다디 나 주 대용제. 킨즈님도 탄산로 로제. 탄산로 주준다. 폐게 당야디. 니저와라 로초스 킨즈이 로주다 신윤 탄산의 폐주 당고제. 나 주 소리다 게리 팀산 직능시 메게가 탄 동조 용야라 리게 부고제.
3: 아, 네. 눈에 네. 네, 리게 부고제.
4: 대니 카튼 때문에
0: 이 뭐가 어디 뒤 손에 잔지 없지 다시 년래는 용마지 어야 럭터서 야 캔스님도 써아 어야 인다 야

0: Zhang Gang Ba, Yao Gang Xiang Tang Xi. Su Xiang Ti Ren Wu Ma Xi. Ba Ya Lü Ji A, Zhang Ge Dou. Lü Ji. Da Ting Mo Tang Bu Xun Du Tang Xi Ge Ji. Ngam Zha Ma Xi A. Ba Ya Qin Zu Ngam Zha Che Bin Da Yan Ngam Zha La Xie Zhu Ji. Ba Zhong Wei. Ba Ya Lü Lü Che Yong Tang Xi. Ba Ya.
1: Bin Jing Xue Du Qi Xi.
2: Ba Ya.
0: Wo Du Xian Tang Xi. Oh ya, ta ame na le song a. Ame kya ge shira she sing ma shi. Yi ne, kiran zu kya ge ge bi no. Ame pe jing khu ri. Oh ya, kam sa.
3: Kam sa.
0: Nge ta ri ge gong zhe chang mo ji ma le ba zu ji yu da.
3: Ji bie.
0: Ha, kun ji, de da dou zhe lin ro yu. Yo xi. Oh ya, ta ma po xiu, na le le. Oh ya, yin da. Oh ya, ya.
4: 成米，开车没错啊！开车没错。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
2: 탄데 어 아니 독실이 같이 아마
3: 아
0: 다시 뉴메나 얻은 데 지지 봐주 침이나 생이 자 주지 아마 놀기메 고 호비지 아메 나스네 메다제 계속 고대서 와 야 쇼 아님도 쇼

0: 라슈
1: 여신이야 내가 부르고 어 계속 말해 아지
0: 야슈 말해줘도 봐
1: 계속 말해 아지 아수 탑조를 봐 조금씩
0: 말해 말해줘도 봐지
1: 전주시
0: 야슈
1: 계속 말해 고등학 때 다치. 갇혀서 뭐 벌어? 맞아야 할 거야.
0: 상부 선사 말해줘도 봤어요.
1: 아 지금 계속 말해.
0: 라키 맞았네. 나 때문에도.
1: 영아, 전수수 주시.

0: 야, 샤바.
1: 주빈, 야치, 야치.
0: 샤블랑아즈 아라트야지 몰람겨구르다. 샬라츠바피. 룰라츠바피. 장마갸유라. 소소리겨인다. 허코스메. 어야, 어두스리. 나, 샤바. 야, 어쩐겹지, 쩐. 어쩐겹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계속 말해, 신부여지. 어야, 야, 집시. 어야, 어야, 집시. 어야. 지샤, 지샤. 지샤. 고대인데, 지샤. 동생아. 어야, 신부여다. 어야.
2: 나한테 싸도서 말해.
0: 어, 용 맞다. 니가 저 록수지.
3: 루빈 저거도 저거에 분도 더. 네, 알아듣게야지. 근데 내년에서 개체 봐. 야수인이라. 남자지 봐. 야수인. 네 동기다.
0: 어, 영아.
4: 오, 이제 그지 좀 봐. 어.
0: 야. 잘했다.
3: 루빈
0: 아
3: 랑게 역시라 셰소 나주다 계속 이와 제고야 여마리 참모 김사 지금 이래 봐 미게기 김사 시험 뒤날러 참모 능고 다 캐 여마리 더로 지날러 대회 김사 지리 단에서 계정아 저 교주 셰 봐 당신 시리니라 뭐지 돈아 여사 망 싫어 제마 양신 가시외 사다 토러 제지 샤투 지니
5: 어 야오
6: 영세 좋아 원래 영세 영세 좋아

0: 자이 네. 계승원의 미대 갑도네. 간지 라고 쳐. 아니 장경아다 다시 흡도 좀 마시.
1: 나무네 다실 가부 유노. 란 그거스다 르 마시.
0: 치플라. 기신 좀 마시 온 거. 왜? 장파로스네. 인제 가 이 고시 아. 내 유네 매네. 인제 이 고시 아.
1: 나 이거 제가 가매.
0: 야매나. 장은 제나 알죠. 네 아메랄 사야 신부디 데세. 네 다 맞아디 데소리.
1: 디저 화 이거 고시. 나 아무 놀게 못 토 봐. 요런 거 신수. 돈도로 마치네. 아무 놓지 그다. 마치네. 네 좀 보고 전부 차 이거 유자. 네 아무님도 콘서 공부해야 돌아서 혹시
0: 제자
1: 아니
0: 아니 구다치 아니 계속 쉬다

0: 야, 다 롱시 롱시 로디길 되라. 저거 도시야. 자대리는 오지. 야, 겨스 롱시 겨스 롱시. 지, 기란소 길은 예발아. 야, 롱시 롱시 롱시. 아, 스카르고르차 하도 겨스 롱. 어야, 내 기란소 시에오. 퉁기 주가 로디게. 아메 로님도 소가 주지. 공다 주주 자수나 중니스 거다.
1: 중니스 가수여래.
0: 미지 되자대지 중국이 샴보도 정기 용거다.
2: 대도도 저거 요르베.
0: 처음에와 자다도 정기 요거 좀. 방송은 마시.
2: 아지 독지 타크라도 상하지
0: 어야 다 롱시 롱시 여신다
3: 삼보 우리 나무
0: 내시다 여신 내시다 되다 계란조 디딘 루스 옆에 태모 당보 줘봐 제장 자부다 상보시 이 나무 콘스 송괴 캔수 치기지 콘스 친수지 마삼시 루스와 태모 망고 좀 유하지
4: 没见不了错开不了的哎呀你先坐大家这回呀哎呀要对着你的瑟瑟听啊哎呀哎呀哎呀带着路了去呀小光上得去的得去的哦我让你骑个猪的瑟瑟去了哦阿妈你也小光骑个猪去俺来骑了还是啊哦羽毛羽毛中大人我这羽毛哎羽毛前呢是几日的
0: 엄마, 죽인다.
4: 오늘
0: 야,
4: 小光,
0: 走.
4: 난가 섭섭치라.
5: 주비, 양다 친구들.
0: 담아준다, 과리지. 야, 준씨.
6: 준.
0: 어야, 니네 없었으면, 어야, 검주지.
7: 가르스도 이 나무가 저거 도사 가도 그게 타면 좀 가져도 찍으려면 너 쟤네가 저 가르쳐오래
8: 나서 미망고 선사 쟤그치 저 여왕님 말이 얘네 되지야

0: 너 다 공부 시작하러 유두 칭배 고디 대모 담고 돼
1: 대모 다리
0: 디님도 담고 와
1: 다리 됐습니다
2: 장계 속에 영어식 교육도 와 그냥 장봐
1: 며칠 하대 그래도 와
2: 디안 그 주문 좀 시작해 좀 왔다
1: Kalau di ni deh, balang itu kita tak tangkap lah. Tos di nyuji, ni balang mimi deh. Jadi tunggu tengah cuci dulu lah. Nampak sunyi ari. Jelah, muka besar, balang muka kalau lagi nampak deh. Ni lontar mangce, sukri deh. Ni kunci jalan, sokai mangku cakap ye. Jelah cakap cakap,
3: macam apa? Anji cakap.
1: Ni ni tada kerja kerja cakap yang ke.
2: Mana tahu sih.
1: 那个小朋友是不多啊？要我是大伙儿要是，乌拉木去个入门舱门，
2: 小朋友看见干啥？让乌拉木去个入门舱呗。那个也不是，入门我们妈带。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기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규 남방주지 계산매도 서두디 디가르니 튜럽사비에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에 여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럽기 년아 삼여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도시 체린포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대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에 벽이 퇴응을 타 참비에 뒤세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세 내비토리 사두 변주로 피해지 동위에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에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기 멍시 등부주바타 사두 겐강군요 초두 성종의 숭능겜미 예급이 겐강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르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띵링타 탄삼사띵 탄삼타게지기 누구체지를 담비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호타 체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배경 제주 라린 터진 단리 튠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튠지 베드 호타 체유이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 컹리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수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 유신 초내 치와 탕 이규 비신 시륜 냠내기 속자기 겐함식 차유 디가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미 숙제 따탕 자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체내 속도 체수 식시 양조 초비 사대 구도 협진 갸중을에 미 시동아 동산기 토간 지단타 양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망 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카르부 인신 소군의 아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훈기 초비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와 뒤부니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다와 죽지삼 이버타 주문시 경주시 자와 경주 기두 기재 지게 숨주 수왕을 쓴게유 로숨네 18 송두 경주 시내 날 숨바다 숲의 징체라 미 닌 학잠타 기재 지게 숨기네 시계 발 쓴게유배 이기 봉부 최네 숲도 치슈시 권주 찬염 소유니 로니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金边蓝牌都江芒不同之余，混着云朵熊蓝塔米林外砸当脱了，养那国姑娘砸死亡，养那偏子体力吃不消，接球十万，养那胖子王皮，隔壁古北拉通瓦达国托内对不他。 갑지 뽀베 킹베 바우신 제왕라 고민 우에 반냠 심메 양라 교수 직내 초의 공시 유진 교칭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라 교치슈라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과 추우스 송내 추통와타 你们退休撇起玩咋当托咋死亡年数前年对吧他三岁参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作为空气行月

땡바웨 제티 규첸 딤규테 튜럽 긴균도 담듄네 피규르 사바 중유 평론 송키 저리 근베 루르급 땡바웨 코민닝 수키 통자타 장랑소 두릅 체제 쇼규르 겸네 소창 체계 양코르 양코르키 저티식도 동네 뇌폐 강유 주기 유제소 걔네 손에 기루리다 튕고라 찌고르 쉬바시 다자 규체 용코 나르웨 표송 소소 친비 균즈마 표롱 송키 망치와 진유 댐베 모제 강방타 쥐리 적즙 주기 저리 대단나 나르 뒤체 체레마타 농아르체와 메르세데와 체 유베 수준 기나시 소제 기체체 첩지 띵바웨 진농아르체시 쥐시 체와시도

0: 他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 대제기 내림니 펠롱송기 저리기 겐급에 락제라 최감 제배 각제 후지식이 땡바웨 지유니 안에서 상기 디게도 조어진기요 테니네티랑기 규제죄비 누리자마세 땡바웨 저리를 색진탕 주유진와의 당대 제배식양이 펠롱송기 당도 상립티 십장안 고고르스니 커티 쓰르미기 토니 지유로 디게기요 Sanglip Khatiksar, Shazi Chalami Gyakbar, Nguishibki Chalakyaka Yobi, Jingne Chekputang, Nine Churnyamdi Yiyo. Chengkutang, Tiyu Chachamdir, Sanglip Tukbucheti, Tiyu Tang Chengur Chambi, Sobdashik Suyabatang. Tene Ngo Shedeng Shinki, Yoga Lingga. Te, Tupzu Leksu Chimbazama Se, Ngamnyam Tupushik Yungiyo. Nguise Tupushu Ni, Tiyu shuwa nyi la jarawe, sui tuyun ki tingbawe cha jinti yi. Teyang kongi sanglip sabu shigla sobta dionbatang. Chala kiamne tuyji yu. Cha jinti pangrimtang. Mbambur ka sewe. Tongzor ki debchortang. Miri ki mzegu yungyamba zama se. Tiyu nian chukab, mzetara me shuwe pen yun dian yu. Taja. Shibja tetabu sotukin rinyi lemi. Peolongsong chikbu, loza denbu, nyokzin chiwe lakzeti gyunkyong chesi. Hongki ngueni, sangki gencha mebe denbawe redijini chalachikla shokri mebatan chikba yinshi. Masi purtubkyan zingyam mebar nyingzin chi. Desung ti yuebe, hongki suebe denbawe redij nungar chiwa zamma se, miri chiki shazatan rintan duyu.
1: 你们哪哈的许三叔，飘龙松给热地铁的，钱就许的，再见贵个，不飘一天老累呗。巴拉给两个钱就提走了。热地铁修了，第一件就你，电报为热地所为车，小娘子去，不记得。开始电报为热地农二天，半夜的九十趟。 세제 다르숨 키라제 레총와 인체 땡바웨 레딘 제바타 라소티 뇽다리앙 체가잠니 레디 티슈블라 디게규 테나 듀유 땡바웨 레디 티슈브테 푸지타 티신 서귀 셴키 미리기 티슈브타 멘자와 테니 자유 랑키 오스싱라 쇠베 티슈브시니 펠론 송키 당도 오스싱 테 티깁시 슈르카 튜브타 쟁어 용수 급기메 텐다 총츠 찍네 샤젠 고토부타 니네 티슈미 드엔디보이 티입시 슈가 트위차르지 성괴기 디격유 테네 수균키 차답라 데니 저리탕 추리기 이브린도 디여베 삼투 렘바타 펑림 타세스유 체잠 실응은베 투주타 성괴기 디격베 소제제베 띵보웨 티슈테 미리 셴기 티슈타 이와 주베 춘다 해진시

0: 코 메바르 말라 데베 둡소 잡타 치다르 동시유 콩경연이 짱도 퇴베 탑장타 가르차 퇴베 사간 뒤주니 세리를 찍고 제바식 인라 권절라 학삼 땜바식 양이 권절지마 모시마 야나 경리네 페베 요고와 강이로 콩기 넘주로 약속이 더니 수번 수신유 장디도 깨워니 콩기 팀지 추구츠 높자라 대준 제베 시지 인라 Pema chwe dwen ki, nindara gale chenpo gyakbe ngui shu gyang yi. Kongi ngue ne, sanga chung chung te, jingne kim zang te chun da yin la. Mienbe sa dung rin ne yun zin ta, gyo dwe che se, gar gong shi gyang yi. Kongi, bar zin sama su rim si, pa yu ki chuan dun yu, gyan kyun che si. He mebe ce ril dien ne, ngui mi rin ne shu sha ge, nyam yur ngun bar che yu la. Mienba ri ki lu ri te, Kala so tien riri xin tu, gyun kyung tu ba qie xin yu. Xingpur ki gyu chani, nian ti rang la guang. Lak xie tuan zi cha pur sui bi, sui cha su ma ti wei xin. Ca se ni, dren na cha wei lu ma gyam ni sui ba xing yi xin, zi yu ki gyun xie xin.
1: 冬天前面，一望盆中的在哪？北极的热雪下，凝结流雪的坚壁是绿。马上撤！
2: 不，拉古这卡拉斯自家。
1: 不，卡巴马下，但卡拉因的。 보고지고지 칼라딩이라 쏘다 튼데 아메 가봐줘
2: 물레즈 찌주다
3: 가나야 什么事도
4: 추구르 참지 체찬아 탐바라 로글람 조웨규
1: 보고지고지 다 어디 찌다 쇼얼지레 데민도 엔 쇼얼지디 찌 사다 아메 가봐야
2: 다 가봐 추지야다 응이 자진주
1: 다 가봐 추지시 엔 섬라 난립다 갈라 칼링염지 아메 가봐줘
3: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도도도
4: Kabar gyume temu yi, puzir mezi, zhe cu nang.

0: 대기된지
1: 맞아 숨봐 야주 없이 레오네 뭔가 두릅제제 전주적인 일이 유니베
2: 응
1: 그네 뉴스요
2: 深圳에
1: 뷰제 메르드 유니어 와
2: 천대 용구 이베 전주적인 일이 유니히 맞아 다들 렌조히
1: Tende bhuze mebte de gyunye shi, nga zui xing ma rima samshi.
2: Kina zo, bangda mewa, dinte sunya kare. Kina nge ngo zui yig si su la, me go ba zi le si su ngo. Nga zu Shenzhen li lo mewa, me ye chok chum che chu. Kina zo, Shenzhen ngin dobu shi, Shenzhen di jia li ya sing dinte du, Kina zo, gen to zi jie yo ma dwe la. Kina zo chok chum che nye, me nga li ge, nga zu nyo zi po nye,
1: 别做不能去纠结，看你别亏着。很多深圳明星亏着啥钱？深圳明星亏给你多别来个其他的，那么就停这事别。赵总经理，这最起早，明个给问问谁？你那给他做明白了，大家谁不急？给他做上不一面，谁行不行？
2: 他给他给看送啊，你身上也挺不需要去，小张是你的波了，给个欧女丢给，马贵去不行？
1: 现在哪个没事情呢？你的包了没事呢？俺最近就塞不进去。工作里我们可把就是这边的，你最近点不下。唉，唐大表妹就是这边的，你最近不写是怎么着？什么娱乐点不进了？表妹同我那喝点了别的下。
2: 常规凶三的公安大学去不去？
1: 上了工资些多，这种呀。
3: 교수장장신제로슈세가교로슈산에다가미다
0: 예, 무이상모 배샤비. 지로네 무이제제 미케도 바스게 된서 참바르사. 뭐 가져다네 동버리.
4: 계속 봐수. 봉도 교장. 계란이 마트에 있다.
3: 아.
0: 왜? 네 아제 우다려 마시슬라.
4: 여시. 교수교
1: 좋아
2: 두스가 줄래지 모두시 제 측면에
4: 어머 계란스 전전 리브다가 신나시 라쇼리 띵한 주의 된 자태라 마담에 차리 계란정아 저하고 마세요 저 와유 용도에
2: 어머 니 돌아 고마디 지금 한 예수도 계란에 두스 차한다는 용 맞다
4: 왜 로디피 나 저 팀시 주부지 이네
1: 你给他做最近一些啊，
4: 他的深圳的，给用米色色为塑造，中央些年嘛个一边把钱，你说些年民用需要的，俺最低点那我们当面，俺做联系啥多？别，
1: 土地们呐，俺最多的，俺最多去几年，给他土地们呐，土地们呐。
4: 现在你给他做很多等大姐成功些啊，看叫毕竟罗青的个人，深圳那做的像个年纪有的，一年忙起。
1: 国珍先叫了，这次叫俺做国珍这边创作，牛总去那边呢，俺最先对，他把灯拿了。行，你走不啦？给他们还是送过去，俺做国珍是他几岁没？他妈，几岁没？多少点嘛？奶奶，俺做国珍，国珍冬季大爷对俺做那个做那个，这次，伢都办不到了，毕竟路那个人。哈，那是，俺做先，俺做先。哦，你走不啦？他在哪？他在哪？他在哪？他在哪？ 란도다 인진할 때에 지게의 종기도 수다 집에서 야말두야
0: 등이 윤두다 제나 오늘 남세 해봐도 믹세구이니 믹세구이 라시아 피게 조격라
1: 왜 장롭친 롭조드지 피게 롭통비이나 가르삼조이나
0: 고조 가르삼해 이봐 가자 기두네 리구교 소어로 봐
1: 디디 랑게 디제 승문도
0: 더비아니 나 고소는 시참소 녹든 제사베지 성치수 가제 어리다 가제 리빌 심지
1: 아 디기 되죠 봐 미망제 해지는 시 치미치그제 지결 중국에 야요스 뭐시
0: 대문 아이 고몽유유 이내 단성미도 가인선 도다질 삼토스
1: 도다가시
0: 미소보다 가르치드베
1: 가시
0: 라디아 시지 지겔 신비나 예전 남이야 라야 요마시 딩두고 중국이 수도에서 비해서 다케 요마시 만저 수도 섭계디 추수 단위 용마시 계생아 중국 수수 능숙 대제 등급제 문주 제토비나 미지 루큐 토기 시기 체슈기 수도 지리 怎么 令다 미지기 两万了 유도 단통이지 아라저 수도 디나시오 정이 능숙 첨부 좀 된토비나 시기 소나디 제대로 잡지리
1: 여도 장가 여우씨 이내가 단다 미기디온 단다를 삼다매 마도 마오바 삼던 이리 유무도
0: 되다 글쎄
1: 무시
0: 무에 让定位几级落到幺了吧
1: 给现在老宋去逛了永不三不都比呢几级落到过了现在懂不起
0: 年我的现在没开心开人都
1: 一定不错让兄弟呢再不留宋顺便去外面吧
0: 啊大洋随随提供了都没成为了啊
2: 大吉祥既然你都没成为马丢的去让你给我跟着去那里我来的车可是马达来北京没什么
1: 北京没什么

0: 게임도 망가스 때 삼토스 아키티 내기고 겹이네 하소시 간다가 봉도 뒤로 뒤나 대배시고 나 빠져버 같이 보네 내 대대 톱식시
1: 자게 삼티디스탄 TV 하리 나도 고급다 대놓은 게 킹베 로름질 깨자 개밤 가리 우유베 소소랄레 되어지
2: 따지샤 기랑 이게 주자 장마 셰지 대야 알아도 가슈다
0: 디줄링메사 대베
2: 예저주셰피 자발야 조주디다 님도 침신자 예저주셰피 전디치야

0: 지저
1: 상훈의 경호 중아 신체 내지 가수 중도 중간 날아시다 뒤사 없이 로가 제부터지 그때 차 없이 아
0: 저 고소년 라고 죽승이 요마시 하토르네 징위 세제 임카시 주리 예자 주리 지고하지 뒤주디 유수나 은은 낭다 요마시
1: 낭다 요마리세 시에뒤들레 라고요 상가 단도부터 스스니 주 겐지미메 싱미도 니 장도다 기지지가 진짜 지진의 팀제 보르사 기흠네 믹스 구조야 그림이 싱구이베 아 변조 폐기단 하셔도 좀 또 팀계를 해야지 하셔도 말다 니지 로송지야디 팀계를 해야지 샹오주 샹오생유시 나도 샤오장라 타바르 종가다 주인 중요 말다 샹게디 제제자 나도 발라 세제 출루요 싱구이베야
0: 예수의 동출을 유소 아부 갈 기제 마대는 용도구이 나야 접종에 소화견 되면 도와
1: 지마사 혼주 라나 내가 지리오 아부시 로디게 나나 라낭 쏘마 갈래강 수요시 드다먼 후지 마주조디 긴지키도 마소 제자 로디게 나나 말을 쓴다는 문제
0: 저 담아쇼다 이마고시엔 저 요마지 긴사지 소디 니마다 견도 저 요마다 로고치엔 초고차 로고면 도시디 규다
1: 디제 이니에 팀게레 하진 기제스 제마시 계시랑 눈에 진주 포위나 제마 그지지가
0: 지샤 예도다 숨제 점고 말에게 기죠 나다다 숨제 체슈디 지지가시야 무라이 레람바지 나가야 제자 남자라 미고고를 추모 용의 승비
1: 하 다들 숨제 제야 신고도 왜 나스네 갈치기 돼봐 신체를 많이 용고라 니랑 같이 시험하죠 자다들 김자유 외미 쏘자 내가 갈치비니 사무당으로 찍면 되게 자라 찍도다 대샤 대대제 상려제도 지지가 예비 진취 중이 라우드다다 다죄소나 니네 세조시 다다시 샤오장호주 랑 제가 렘 중에 다다가 와요제
0: Kwanzo shen zhen lep dhaga, nga ya ju ju. Kwanzo dhan dha kharchi gui mei nye gwa xing zhen.
1: Bogo di nyi, yin yi gwa ra juen na. Nye zun nge la ayu.
2: Gong zi yi! 동산지구르직디 루게급 총알이냠 타이산지구르직디 남호 총알이냠 니야로숨 문발로 예바르길지 훈호류유베 리주학살시비 다딩에 신의 신수 대입지자 대입래 려와동기 남규부가
3: 독스터들이랑 러시아나는 용서시라 중독과
4: 我不想说前的人给满足中国阳性压线我当日久制度点不低先不去写到现场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艺就不可以没信中国演
3: 서 특히 진행시 라기 교요시
5: 마주 지도는 문이
1: 你想起哪了？你想要的？弟兄们，俺们是啥建筑？这个米是不是可以吃点药的？一年他们的俺做年龄几年，米几厘米多？几厘米新的建筑？你咋提那个？米出了？普通工业几厘米多？
5: 现在普通工业的，俺做的那些出不去。既然人家三头七头对啊，既然俺做平台主队，俺就独立退不的，工作这边。
6: 你这边这，俺说的如果南昌纽约市，一年俺差不多退休没？上个这个对。
1: 俺拉做老金生俺那了，给这张家伙写信，可是他念的名字，正式写追读写不，出面不让写。跟这几路有没有上个新贵呗？我念张家伙有没有上个同女呗啊？上个同女没呢，找我那娘子偷嘛些。 上个他头儿子，哦，儿子对啊，儿子，最多是给。但是，毛病中国的最多是给些东西。一年他念了，能不能上俺亲戚的里做那个嘛事呗？我念最多是给一把下下念，俺让做最多的龙卷子啊，多当要是呗。马大嘞，普通不接招是吧？啊，他嘞。
5: 现在俺做米粒不长么事，米粒芒果干了也不是。现在俺现在的水电那需要多担心。
1: 第二个心嘛是，俺今年头当的要是，
5: 俺今年能是三芒果等米，俺谈的，叔叔给米丢给。
1: 但是，俺俺做叔叔给米也不做不是。 他说：“谢谢，湛江里你专业人嘛是？赵兄，做么事呢？谈什么事？俺找你们对，
5: 专门
1: 来喝热的。赵兄，心么多？今年俺大爷还多，
5: 看他用不啥特别水果，俺可把来煮个伊。
1: 用啊，俺那是给客厅吃的那边的。”
5: 这么大杯子谢谢，可把脸马进吧，站家里有把啥装饰？
1: 我主意呢，做游戏，欧尼们都得给力，给谁主意呢？给咱们五人谁？
5: 他不是，俺做欺负三千不认识。
1: 马谁？欺负三千不欺负，欺负，欺大谁认识？
5: 人，欺负三千不欺负认识？
1: 今年农民们都上班不多，
7: 俺欺负三千不认识呢，也中国员工没了，普通工人也不送人。

0: ya rang tu chu xie. Wo ti zhe suo zai zhe da.
1: Zhang ge bo le gan ge ma shi. Bu du zuo xin zhe yu zang shi. Gu ni ge wu ne xin zhe shi rang su ge.
0: Ngam zhe ma xia, ngam zhe ma xia.
1: Wu ni wu zhe da.
0: Ngam
1: zhe ma xia. Ngam zhe ma xia.
2: 가지선 승매비
1: 가르체비나 나대비 필름이도
3: 야 나 가게실 마신이 드레 마르베 데레브가 셰사브르베 같이
2: 페치 사와 체부 소자 공부 유기 마시 딜레 도스
1: 다지스 그다음 것이다 잔잔 레스나 나라스티게 힘도 미친 카메라 선비
3: 가그리
1: 디레시 사장님에게 미세가 좀 장금 위기세 그거 봐줘
2: 나 가리스 그지
1: Rama ge nsu ge bu zhe.
3: Xie zong.
2: Yong a.
4: Bu de ni yi ne. Ka ba jie ge mo yong qie.
1: Ah, Xie zong. Lu zhen gu ne zhe ge ba.
4: Yang mian neng ge ni mian ga li a, xu yin lu ge qie ga zhuo.
1: 용아, 요거 도서 여봐 줘.
4: 응응.
1: 어, 언니 라오슈 쟤니.
5: 아주 라오슈 대 모비. 등다유는 달아슈다.
1: 그래서 뭐래? 언니 샤오군 중에 무슨 제주?

0: 띠가 저래. 야, 저 아자.
1: 따랑수 나좀 망망 주도 와. 톤톤 닝나 쓰이 나지.
2: 당아 로도 발레브시. 나셰 멤버. 소원 나스 예베데. 항상에 요마시.
1: 로친주 멤시나. 섭섭 마셰브시. 나브디디 셰 갑도.
2: 샤오도스니에 포리. 타링 부딘 젤치. 무망시케. 다탄데 메니야메도 나 심젤 안고초
1: 야
2: 도스네 동기
1: 펑도 바갸 소초는 더 로숨 침시 난다미도
2: 저그마세 땡다 저그마다
1: 만자야 가로시 우메나 사초시 nga sa ngu dos yu nye ran su chyo xie ha do
2: kan da zhe ge ma shi du du nye ko dong jia xue dian jin na sai guo sen miao yu tu yu ge le jue bu ta ge ran lo ta do le ge mei da xue jie luo qin le qi ni mi ni jie zhen ga le jiu zhe long la ya zhe ma zhe 이네 이네 바르갸 소초네 로욘드 니 통보다가 롱스탈란 통미도
1: 시 롱람무토네 토도데데도
2: 니랄 셰호 데조코 나로 충되갑다 도직비지갸르샤
1: 라슈니갑라 펑도 능시 띠아스티데 여즈베아
2: 디가스르 랑게 나고 신디오 나 보그니게 바바차 사제 버도 차브제 이네가 펑션리 로니 슈체 용조르다 니에랄 셰고 샤오두즈다 나 오네 이 도 지그부 지갸르샤 제자 덴데 니에규브제
1: 니싱게 유라 좀리 강미 상메 펑도 랑 부이 싱게 시
0: 토르스 마시베 미미로도 디젤 오네 시에라 시게 코텔라 레아티 친야 망체 솔 마세 미에드르사
3: 왜 어구세 미디 르게 여르베아
0: 니에 셴무손 让他有去吗谁? 喂喂喂! 追天追过了下? 喂!
4: 가르치니이봐! 深圳的用呗!
0: 咦?
4: 你看这一你来没卡着你吧那这一下罗油罗油罗油我
5: 小五去个操一你爹那个让你不好多少钱

0: 아자 시정게 응이드게 희용자 총도 지부시
1: 뭐라니 아자시다 마디
2: 영아 자니 아자다
1: 아야 경호대 되메다
2: 쇼이 장정자 차가 규 규
0: 오늘 론사 제도와
3: 레슬레스 녀셰스 녀소브금제 세마잡체쇼 레슬레스 믹스에 마치 탁주이 녀셰스 우틸라 레슬레스 녀셰스 레스 그도 된 대게 하고 있을라 됐어 녀 마스 도롭제비 다 대비를 하려봐
0: 이다 이다 나라주 제지 좀 보셔서 샵다 진다
1: 샵다 이다
4: 샵다 이다
0: 이다 다리 내줄라요 말마도 오늘 이거 좀 보다 내 밥부터 날 고대네 이거 나서 라샤 더더 가서 아님도 좋은 있어 가시 오늘 집이나 저 로토베 예술이
5: 네 럽지마 저 로고 춘주디 밥에 규치샤
0: 왜 나 로고 춘주리세
5: rāng lōgā chūnchū mēnā sūrē gāb tū tū mīdīgā sū rūb yūn tū rāng gē chō gē chū yūn yā hūtā shū tā
0: wē
5: gu tū nā jī bē shū bī tā
0: jī dē khār sū yū mē shīng gu yū bē dī mīng lā tā nā tā tā gu nā shū sā rāng gāb tū tū nyā vrī shī tā tā rī chē tā sī tū
5: nā gāb tū tū kā
1: kī rā nī tū tū lī shī tā mī tū kī nī mā rā bī jē tū sā tē bē nā bā dī gu nā yī 네 돈 더 채 용기
5: 마 마라미 봐 그러래 너네 네 뒤에 두인다
0: 다시 디민을 갈 수 있는 신급에 남게 미대 인지심 부지지 유배 통마 디 뒤들로 날 줘다 자다 주방에도 포할 제도 담았어 것이 안신게 등의 미디어네 중요하다
5: 제자
1: 나가 참셔다 자니 계지 가리 네 장칸네 세디 뭐네 네 부시 세도 아 뭐서 규매 라지
5: 뭐네 뭐서 규매 라샤
1: 咱总去玩这有吗这给你去玩吗这边郎车店没听见给他你去玩吗这边啊米迪达车机已经碎死多哎呀阿拉通通你的你的小大你的嗯各地的肯定最先呢通通先捏着去给米迪总给你我那你都不上下通通工作工作去对我你随便的你也上去前站前我这是 스나체 부시우시도 시무도 그도든 저 개구시베 옥샤와라게 원은 시메베 내주디 콘주 뒤돌 시메피나 라가 통도 풍도치 나즈 좀 수제 로토야 여마지
0: 아 다디샤 디샤 치자베 내주디 게시야 마시 다레 나라조 파르제 다그랍테네 나라조 가와제제 로토 좀시 띵아라조 소빈 주제 주부다 지마니 디디게 좀 토비나 나라조 깊상고 엄치자 저시 Kipsan di chido, marans tuge shabtash kiyo marbe.
5: Chori chiga nindrik chido.
1: Nuri chido yinda.
0: Pabay chido yin.
4: Shabtash yinda.
2: Tari fengdu kunzo kale shita chung yoshi.
6: Le la marta.
2: Kunzu shiible kange che chung yoshi.
6: Kale yori.
2: Jima ne fengdu li shishe dama du.
6: Shishe dange yin.
2: Kar she yu.
6: Shishe dange me, dange me.
2: 也不了谢谢单卡教着也不谈的简单钱不着俺简单钱没办法的要跟这么的也不给钱也成都没说的俺们是想说的卡解锁 자. 주저.
0: 오.
2: 나녀 로주이. 아치. 레잔메바 니시스드. 남자 정말 싫어. 네 장아 내가 먹고 두. 네 스샤스나. 네 장 처음 걸 게 봐치. 아,
0: 다시. 마세. 네 장미 거바세. 공부라 줘 없자.
2: 로디브체 니시스드에 저출시.
0: 你跟他是当大不多啊？
6: 让给爸爸啊，卷大月去啊，生不要嘛，对呗？大姨那卷大媳妇是多啊，老姐姐那是忙着忙着住的，顺便够了。俺们这两天出外没多闲的，大姨那这个，你跟那在哪用的？爸爸，爸爸那是爹，俺们这么接不接？可怜个你说的，我，今晚的哪里头打个旅游，你是这么些，俺们对。
1: 伊拉卡开嘛钱的要俺用过，
0: 确实，人家是伢，伊不想接对，俺开啥么古拉说呢？我自己给他说，我。那恁个西湖见面的几步嘛呗？
1: 阿姐，我提来难受老易，老卡些是老没？
0: 阿姐，凭俺这提几个嘛呗？
1: 你些是对。
6: 哦，你们忙过些事。
1: 南宋老有几件事情，阿姐，冯东，
0: 哦，你这多啊？老七就是啥？亚美呢？阿姐那边是对，你这个平时呢，阿公我家里这个姐姐南宋去呢？让
1: 个阿公，你最近那需要嘛的事多？
0: 哈，我先把阿公先叫去。
1: 先么到监狱局买吧，素菜还找谁？有学，其他做家里事都有谁？没事，小红军去买吧，我的伢对。
0: 有嘛事？他的床底，我给我去接去。俺说给上这边呢，我来我去接不去。没事呢，我按阿家人买吧，我买边呢，南宋跟这中间吧。舅舅，
1: 小红军给，我买还可以呢。
0: 俺读书去过是呗？啊，没事，舅母，三路的这么多了，红军给你这次过嘛事，让俺着送当前，总该能给过的三没事。红军给多久怕下去，我没过过当兵，这几个，是嘛事？但是，我三十不大，阿姐，三路没过当嘛事，我给他直过是我。
1: 前几年你们看谁得接亲戚？小红军嘛，突然来说呢，你去哪做给不着？去哪做我啥吧，来了不要嘛事。 小红军没见不着，让他担心见不着。
0: 俺先不提这下有的，等到不过一年去。
1: 俺就没见别的事呢了，看他是不过去，都是去，让老爹不去，你先去。我，嗯。

0: 야, 그냥 가시. 오이. 예. 샤오이, 가시야.
1: 장게 민숨스가. 예쁘메. 주저 도스게 앞에 간단.
2: 나 주도메. 간다 장게 총스가.
0: 제 엘레고다. 그냥 가시야.
1: 너네 전도 증유. 수년 미주민의 쇼업지.
0: 잔요구도야. 샤오이 달로로 중이다. 너도 말하다 잼 드렸지.
2: 뭐라게 이제 가다 전도 쇼고 유스기. 제자녀 전도 쳇피.
1: 주저 도스게 앞에 야마긴. 쇼년 드라지.
2: 디저과 나야 도루 효부시라 휴. 양야 전도 쳇.
1: 양아. 전도
2: 쳇도.
0: 제다 제자 제자. 미랑지오. 랑주저 로레스메.
1: 예 화싱그리.
0: 다 제자 제자. 야, 클라사 주시. 다 주시. 아, 제가 갑니다. 뭐. 교수 클라사 주.
2: 포모티브 더디 첩첩시도
0: 뭐라디 제지 중두네 녜둔 살로 주자 나체디시
2: 펑도라 두스텝시면도와 나모기 미상시데 나이브자
0: 나수스자도 단데 신나게 삼당마시 저정 롤레스노 니지디게 솔레줄게 소소 무지 미치 된주비는 삼촌부시
2: 영아
3: 섹스 섹스 섹스 섹스 모니카
4: 아지 샤오장 로레샤 두스데두 인지두스 저와 유브자도와
3: 디카사 펑두 나스다 저와 요마시 펑셔리 레가 메자 나저 공외 마시 마세 더 냄새 제시에비나 트로소 제 튼소 공시디 탄다 고장 예규 선자 요마리스네 세조리 이내 란정 마르다 让我去来送咱，年年了，让了连接过去。
5: 既然给俺连的这没有可以呢，
3: 让给俺就来个兄弟接过去。
5: 兄弟这小的，
3: 在这时里，让给看着村子间给年纪挺大的，岁岁他就接，就连装修嘛这了，锁在那里。哦瞧我马这次了。
5: 前的定位其他给送不上吗这边的当不住是吧连续错进错对其他给连续上面对了谢谢哪送啊
3: 我特别可乐的。啊空这边的天晴一直等下你还搞不明到对比的我随时在那里干中的。
5: 村子这个年纪干了最好的我你给锁了马进吧出去用不用大风都给锁中华州的
3: 大地呢去到前头这么热看他说说说上过对不起就是
5: 不对呀呀呀呀呀呀呀呀呀瞧嘛去了
3: 这爹给去了你看爱的这家去去了过去你现在年轻两年比他注意给老七三种啊爱的这家去
0: 老子小帅你这个土大的跟这种说喂
4: 也是因为的아씨영혼의수유다지만에마라비베도다디마슐라뭐
2: 무슨일이라는것에요마셔보대시야하도
4: 아씨마시이면도마드게이면도이내샤오샹랭구쌤슈구쌤부유자양스디호르시비나머깁치기
2: 세기쇼시랑리모도샤오샹제기쇼아
4: 영혼의수유다마틴카시에성아주니주드라베지러你当你啷做不到，马上比不通用个事情，今晚你马睡了，先把头上洗干净哟。
2: 我那样子上事，村子间你这点老子都是我最老管着阿皮。
4: 大哥，这桌这么多，你这是打不干的那段用费，可是你这用你都做新兵呢，用牛是不啊？
2: 喂，不干那嘴的，你这上我瞧不得。
4: 弟弟用过凶，哎，他这个上的，我那人，等到老许是你的，公路买不上马是不？
0: 香港人多大，下回老人当年最多从哪里生过有着？
2: 先生，您这个名错了呀，怕家请不下不穿不洗，特别要接了挺大的，就这不是的。
0: 可惜苦好久呢，我杨家就中意这个。
2: 杨家中意是？让把家祖宗两个亲戚老送出国时，年的人两个爹刚起来要生气。
1: 唐到年年这头的，生大节操。你爹爹年纪那个没能行下去，可就能行，从阿给不是给同情伊。
0: 哟，让个谁啊？听这岁数多。
2: 让给谢忠，信不得你让谢忠啊。
0: 嗯。你听这谢伟呢，老兄对谢伟给吃谁？等等啊，什么最蛮差远？你都是对，把人家祖宗听这是谁下，确实没多。对那个没上嘛，你们看有几年家事啊？
2: 年前呢？你们看有几年家应该嘛是点点，或者几年有几只？
0: 有个说，米地主把人家祖宗的给变大，明朝就能吃啥子？特别去东西，说是给家学下几多，多少年才藏不起？啊，明天这你们都点名了，俺来内部嘛是先别说那有几。
2: 让三天这毛东的，来这上面那里呀？明天这有事，三天这等一点的全要买的。
1: 喂，冯东。
2: 可你给这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렁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이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협지교부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보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보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비에 쥐람 털와 신비에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자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자 균형 치바 조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 개밤 로기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컵 겸미베 짐치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컵 겹겹 꾸유마치구 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컵 겹바탕 권내 탄웨 민컵 겹구 랑우 국송라 숙겹구 랑시엔니가 펜라 디탕 용투

0: 빨라. 암라. 지금 지나니가 나쏘다. 가르튼 치레 가르튼 추레. 야니가 나 튼추레 쓰고 이베. 미시다라게 튼추르베. 레네 고토시다. 칸에 셰베 소중시학 민드소사디 튼치르베. 기랑게 소야기 마테 손에 제투세 레네디. 진다 가케 미도스비.
1: 张大的建筑所在那边能够登记这位接近所有名的事西晋大亚的总大这样写多的谢松来校长爸爸谢了女儿各位国库里帕布一不从不马上西古一位可以马爹从那些在连连些没名了马王被批给的谢亚爹有马上谢马上

0: 그래도
1: 지저도즈 지저한테 제경을 당근이 지저기 집게 마이클 제게슈 워싱민도 지저한테 제경을
0: 랑쇼다가 들려가요시 랑쇼가 가게시마시
1: 지저한테 괜찮으시죠
0: 마딩으로냐 버자자르티 버자스케 바시랄레스 데레네 쇼스민도 괜히 보지죠 대제자비
1: 쟤는 아질라 아
0: 라디션 자르시니 봐
1: 남은 사치기 천조도를 접지 로커서 따라 죽히
0: 영화 이게 뒤뒤 제자 없죠 나 교수 레드와
1: 고피제 교수다
2: 이돌 대비나 줄로라 교수 게미도
1: 아시 줄라 이돌 교수 민도 스카송 거지 까미티 데모스는 용도게
2: 보모
1: 라
2: 네즈 디제 고마스니 수요랴 탄다선저 쟁니지 저거 600가지 Tantorin guge te kega yung. Nye te na semsa di zhechi di ten ten ne dung yu giri.
0: Di karsa, ma, jo ma la, tunta di zhe mangai ten dung qingma shi la, bengai zhe ju qingma shi, xie na kardo. Meng xin ni, cong zhe tol kibsan siya da zogu ma shi bi, zong tuwe shi go takai zhigo shi. Zhe ma shi.
2: Rangai xie ba yung zhe du. Kisi kibin mei bi na,
0: 俺最累是忙过顶着了，垃圾跟这是给我的。许啥？
2: 叫来，去俺天安送的。你这里的过来过嘛是？可是没个病的，俺送不才个主意。对，过也。没个是你花药是？从这前给你这家的你说，你啥我你那总投入。前头去，让给俺总自己去，你让了我这种小债主，我妈特别要嘛是吧？
0: 那是，那他么？
2: 去就来，去住你，你这送解决。啊。
0: 哦，那个啊，那丫头，才进去，今年个点点住土着。
1: 啊，才进蒙古的这可真是。
2: 他在伊拉尼个出征所中军队出征巴里亚去过嘛呗？俺就从那要呢，巴里亚卡西县呢，出征前的可真多。听闻伊能俺就从这尼国个去学的哩，伊呢他都从那撒不卡西住下，俺就出征休息嘛这边呢，工作点点俺最丢的小个人。
0: 대답이

0: 어제 제도 보이고.
1: 저런 진짜.
0: 진짜세. 과신도.
1: 선저리 유캠차가 진짜. 괜히 켈레나 님한 유지 된되면 두사.
2: 선전 타정 고든 제를 같이가 두고지.
0: 아, 담마대 선절 집이 뭐시. 도스다드 줄로서 전에 오늘 복도 좀 보자.
1: 돈돈이 지금 된다지. 불심도 싫어 총도와.
0: 你这可吃下死啊赵大夫你这大是我要马戏小战神这了与他们家心想说的是不听这些的要有要是呀大壮周云的你这算是永不然死呢小战来要的其实还好的赵大夫你这听他叫上个新的语句马戏你叫上朝不行啊这可就没去玩死于啊给死我马戏啊赵赵赵喂
3: 这不真了，俺才接一年可难念吧。这不真走中，当他做子音。这没当没压打，这不中一年，当他点个球没送。这不真走中了，你最多是拉不着。风度，让罗西达，俺做鬼糊涂。这不真不行不打，把水煮人，让水水炖。
0: 바르소주린
4: 카리나
0: 소중대라 예시바 세우유
4: 펀도랑게 야미샹다기 차긴르스 켈리메조
0: 아시 공부가 좀 하시다 기란 교마란 다게 주고시
4: 영아 미드 로리브디 심니 되버스 미에브자 르베 펀도 계세 니무지 디린이 알셰베 계지디기 라게 전수유디 点点什么轰隆的消息，可是你们的永内下笔呢？等到芒果季天了，让月报是哪几个人？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버 수치 뇨부용 나무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접치

0: 나롱고 따지지. 어. 아, 지스.
1: 아, 지스 왜?
0: 아, 가봐 지스.
1: 도제나.
0: 계속나.
1: 도제나, 도제나.
2: 저장게 이글레스.
1: 알레, 시베.
2: 응응.
1: 가지도.
2: 되다. 니지 주고 길레지게 딘시체지에 내가 주이사.
1: 니지 튕게지에서 뭐?
2: 어.
0: 그지.
1: 그지.
0: 제나 제마 히나즈 생각은 전체 인연지 쓰고 좀 답디 보라.
1: 지지지.
2: 지지지.
1: 걔랑 또 제나.
0: 걔는 말이야.
1: 비고.
0: 아, 됐어.
2: 어. 샤오장게 나와 지금대 튕기 지구 조제. 전체 인연지 튕기 지구 사.
1: 어찌. 로지나라 튕기 지숨기라 지구 엽자. 진짜 망고르다.
2: 지만 어제 전체 그 인연지 녀와 전 마담 요마시.
1: 다가시. 어찌 잔뜩다. 가봐 집에다가 남살래송아. 어. 올해 함사. 나 샤오송이. 어찌 괜찮라인 보시. 갈송 봐.
3: 뭐도 배주다는 용마시. 운의 용마시.
4: 我还是写的，你给马真请嘛是？
1: 啊，这让写对来了不用，把这些把逻辑过去，把这些啥子呢？这书签，年纪了我内定别接了，新年俺拉做工资结实，提不到还就过去啊。哼，你要不要来绕了？逻辑呢？工资结实了不下，逻辑的呢了？年纪工资结不是？
4: 你让求，连把这些木头俺可真求的，听我让年纪做木头过的，让俺俺去认识来吧。
5: 他的年纪的一个撞擦桌椅子，让给开灵光嘛是吧？
6: 其他这些俺们没事的。你想哎，灵光可是是大几千几百个人，观众又多，对罗江生病。
5: 可当俺救命，表面做出什么的马拉皮呢？你那来了么小妹？
6: 啊，我那也没事，生病。听到的，该是不听这多个啊？
4: 该是不要我去？
6: 大舅爷，咱俩成不恰吧？
4: 嗯，很多，看那啥说，就是的。
7: 有，有没有？

0: 민두. 샤르 캡디 메이크업디 마초지 나도 붙이다 쓰기. 갸리 캡디 메이크업디 뒤에 좋은 민두. 나 조국이 니에지저 두스다 둘루큐 민두가.
1: 남아셔. 가래 순라시도. 그이 곰주 도디자 내자. 갸리 수이선 내자 봐.
0: 티지 니에지저다 지저 두즈 진주 미주 시에듀. 니에지저기에. 갸리 캡디 미질 디르지에. 마제고즈 지나도도 지혜주를 쓰기
1: 어세 더도 쉽지 입에서로 쓰기
2: 나샤 나샤
1: 허
2: 예 같이사
1: 보모디 마심제지라 쏘기
2: 아치 라주 내유 녀석자 부글럽스 기회야 쪼진구리 랑게시나 큐는 먹을라
1: 허 요요
2: 락바도 부부보모 락부자님 나시
0: 봐봐 고수게 바바랑게 보고 보모시나 구는 용마다
1: 어제 랑 보면 이봐 싱그두에 아 자리 여비한테 보면서 나르베 니랑 셰이다 제마던 도 자리 여과시다 나야랑 랍자 용미다 아무 줄로 보인
0: 다 지수 제마네 자리 겸어요
1: 오늘
0: 카덴스 내 지기
1: 카덴스를 내봐
0: 주저도 어떻게 되긴 된다 시기
1: 제마든 제 맛이야 얘랑 세워 랑 주저 랑즈구들 나 샘드에 키도 순유메다
0: 주저게 제비디조 뭐랑게 신마지

0: 어, 겐장라가 랑게단지 갈숭도.
1: 어. 어, 디가르사. 이게 다시 이제 여우지라 담도 숨기. 개요마시.
0: 이게 큰 인사로 겸아 대치. 롭중 야우체 너무도 두상 롭진 전예시보.
2: 신수.
3: 부산고 소아. 나한테 맞다. 그리클리소. 너. 가이마.
4: 마시. 바라 가시소. 제발라야들이 제 가시가.
3: 네 제발랑기. 네 잘라. 자, 장고시라도스니. 이내 배제다야 막막차라. 네 수격부터다. 너. 다시 말해서 드신 분도 와. 계속 샤오웨이 이게 개간리스.
4: 샤오웨이.
3: 응.
4: 이게 제가 신이나.
3: 정배 아자 원락에 제가를 알 수 없을도 와. 랑게 뭐랑 보면 양팅지 겹사 야주 쓰이니사.
4: 아. 아, 제다 루모 봐봐.
3: 왜? 송제 비게 낭다메도 와.
4: 낭다메, 님 지금 이제 내 뒤겹이요.
3: 하, 더비야, 더비야. 샤도자.
4: 응.
3: 나즈 콘스타 겐지 롭지 샤르 봐. 다들 다 왔음래 친요 말다. 계시 돈도 손시 잡토비나 요보 십지르 말베.
4: 응. 라고 줘.
0: 펀도. 자기 바캬 소션 로그인 서버.
4: 응. 바캬 소주 미디게 로그하면도. 로메 셋 소팅 무슨.
3: 왜 왜 왜.
4: 응.
3: 계시 신전의 친나 나티아. 네 방아 신원 뭐.
4: 용아.
3: 셰스 요르다 마게브드 포빈다 소게브드 퍼부사
4: 마레 바브라 소다
3: 예라 사사데데네 디바 돈도 탄카데
4: 셰마 소데디 오야슈 아 싱 하데 마데다 나 그제 사오샤
3: 영아 영아 영아

0: 나봐.
1: 쟤는 김상상만 맵 잡수 봐.
2: 저것이 나 갈등이 비네. 내게 리죠. 이놈 우리 비주 당 육마시. 띵에 참태이.
3: 걔세 동시 지내래 당 우리 당 대민도 보. 라마 칩시시. 랑게 나 캐린 중아.
2: 진행해 가 쇼샤.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초 춤이 짱부시인 춤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균양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춤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걸어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지

0: 리가르니 워자라 체위에 강종 인디 리위 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인디디 디가르니 지도 덴비에 사도 인디 당가라 그규 남팡 규지 계상 매도 서도 덴 디가르니 튜럽 사비에 윤종 사도 인 윤종 사비에 그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雅尊银别土日别年啊藏月了中华迷力集团错别独戏切连托东玉举宁周切行迷力卡瓦拉偏军中塔别日娘这届了军队当年也用给迷力团结雅尊别别上去对局了凶人结余原政三别别给团文塔藏别别这列别别这给冷别托月月了 别给团上沙巴拉西苏联邱永年别给给独西沙巴拉达的切别别在美国托列萨德边角落别给东维文具区对局了凶人监狱群众三别极度点别别给举荐订阅帖监狱给蒙起登不住了他萨德监狱不如邱队松中的凶人监狱别个别
1: 金刚西边托卡四中切据了凶人监狱群众三边汤藏多边塔核心沙丁地及其瑞阳镇月铁就有你汤藏丁令塔汤藏沙丁汤藏塔界界地六个切记的当年别个别塔丁塔达的蒙住地拉林别顿区组队呼大切约别别居留沙巴顿讲究人物沙巴的书
0: 여기미리카기미망기모두교용님두릅사비방기표정제주라린터진단리둔지타조주제비시륜지도제典别지소링루기표정사바툰지매도후다제규이

0: 관타, 동상 속배 주시디. 맵차스.
1: 근데 제브레, 디 광라 계속 야고 주마르베.
0: 근데 제브레, 랑게 왕친라 트이스다. 퀘싱그리.
1: 친라다 저와 하르여지.
0: 네 주시 수여지 개하 담비. 이네 통도 계주르샤. 미스 동상 속배 응아 줄레 취 마차샤 삼제. 레퉁하시다다 경기샤샤.

0: 계시 못 통하다 님도 좋아 계지 휘네. 네 셰디. 장게 님구유.
1: 어, 제나 정기나 같이 생이 봐.
0: 나 파친제 레그네 퉁이슬피.
1: 샤게스나 레그네 퉁제 종실로 조로요니베 아.
0: 어.
1: 제나 장관도를 통두게. 어, 마시 디디디 어. 침수를 들어갔어요.
0: 수지와라게 가서 용보사가 친지 김상카 토비기나 펜토 여르베 숨기 니에체는디 중재도 나화유니 나디에 여시
1: 도로되게 닝비십샤샤 니에제마랑 싸우니와
2: 오늘 야호스도와
3: 地狱出门的节目是多现在胖子了撒子的广大电视要命多羡慕的鱼人物电视卡斯卡的巴林家要是下面呢我让你说话用过啊用啊你这个了我撒子的日期有时间搞不赢黑夜变得是这下
4: 日下让个日期随便啊
3: 没这用的叫我着

0: 야쇼
1: 陈子不关头 我罗永皮
0: 罗永皮 근처에서
1: 친라게 돈딘 눈민도 쓰기 가르친도 유니 제주기
0: 나랑서 레그서스신에 강조 세국이 레동한 레양만 고상자 라지고의 조마지 레그신다유베
1: 레그서스신에 주고마지 돈도 섭취티고 미스테로 아이 주니히

0: 야쇼.
1: 팀주관터. 접주디귀 레그치 니베 콜러. 니모튜제 레그치 제초. 선니튜제 수입디 니체치 제사. 디시인다.
0: 幸福?
1: 응.
0: 두수입이야. 랑토스 대두다.
1: 용아.

0: 김수 생강 대비래 양 타랑 갑내 용없이
1: 왜 수수다
2: 양래 제배 강이
3: 되다
2: 야 되다 다스치
0: 가르치니 봐
1: 양 되다 난 주 쓰는 마셔 봐 수수다
2: 난 주 주식 자꾸 제비 야 다스치다
0: 가리
2: 대대 아 난 주 디부니다 저와 제비 디부디니게 주식 자토로 고야로 무튜체스 투수 님은 이슈리 접속금이 유디 튀니 기다
0: 아 나 튀니 기 접속치스 망타다 취샤 니 기부제 도와 윤삼제 시기 망고덕스 접속 저우 삼주
3: 튀니 기라스 망고 마르다 망두 접속라 카망고 요시 뒤지 접속다 가왕 접속 망고로야 접속 등도 신디 접속 망고 요시 난수의 신의 장 삼슈디 가왕 접속샤 난수의 이십 접규 당도 총이 지두 꼰주 망고 요마시 제사 멍무티엘라 당연히 보고다. 난주 주시딘 제차고 제유 십주딘 제지 접속무 가수 유멜 대제 리무니리 요시 최소 매제디게 통매냠레 바지규리 디나라 슈브삼시 그르도 셰비나 주관 카르던 뒤 권자제 마즈로르 주규리 카니부디 최소 매제디게 도림그냠레 바지규리 고조 권자베 마제 나라조 협상서 뒤 마저 먹을 시제 고소 군침 예규리 상가 신의 기제도
0: 예제는 용글 성비 긴주 심 집주어 긴주 셰브의 농마지 나 긴주 칼 니기기
1: 신부 란데네 조니 소자 띵안 송게 란제베 라타이
0: 야스기 긴자 야스기다
1: 던더치야 계유베
0: 어, 매, 동동아, 능다 정수 개교 치료스 르피히.
4: 준종네 된디 각자리. 자라 야고딘 제지 좀무토비나. 레그제 돈세르. 다들네 소 녀키라니 다오주디 주지요. 니바도 디소튼제 수제 레주 토르다니. 레주 토 야고스위니 종기라 녀사쇼지. 제자님 와도 누수 요구 되는 것다. 지게 몰라. 지난 이틀 칠레 개화지.
5: 지게 몰라. 쟤는 얘 그래도 쇼인다. 얘 되는 샴러. 당고디 송다 계좌 접시. 니부디 진 손수샤. 드네 마슬로야 드시. 디게 상무 개가 전부 시샤라. 간에 전부 시샤.

0: 老王给送的收银塞的，刘康的送所在全国跑遍过的成业者，都是那两口子业务员们，人家上面好接单了。
1: 雷达，
2: 弟，怎么啥？
0: 雷哥的，俺接谢少军的，卡巴爹灵堂嘛的呗。
2: 用啊。
3: 喂，这个没啦，可是有生意做么子？属于种子的清查事。
2: 么子对上个可就同学，啥子新大新一个么子吧？
3: 俺这趟的重庆的腾达主差别接了，大大么子的俺做同学。等于俺做那我是去大米，一年别的两百了，人多了些。这个没啦，年前呢，其他个看叫年龄是哪的？
0: 卡巴就没事嘞。
2: 哦，
0: 是嘞。
2: 哦，新大忙事。做局长是说这老五是
4: 喂闯村长最终诶天上最近是高祖家用完完你让撒把脸
0: 大哥对的杨七的卡巴就把这女呗
5: 喂别来修的
2: 啊
5: 可是做个小节目中了做局长是做个小节目中
3: 有你花了主意呢
2: 你让谢我我等的专家在于苏苏堂就去得给得给去用啊你信息得给得给去
3: 那是你信息天灾了啊
0: 而且说卡巴是给把国国苏苏的这些给卡巴上去于
2: 你最好的吧你也让三女是吧啊
0: 昨天所在老屋给让卡巴有好心的。
2: 哎没地呢我的。牛这样让这地给。
0: 卡切都切不就这什么的呗。我都要理我是。他现在两个人这情也有了呗。
2: 对这给这些的你不听这的吗学的我。
0: 对的让那么有点劲对的。罗多巴理我的他先来的这把去了
2: 你这是我说全部归的我的专家让给腾腾卡谢吧
0: 哦老王给李宋天在所着穷归破败国的体呢让给已经三百学了老王给新的大钱统统三百把钱的装饰到不要落用让给三百要解答写不解写有银行里面要解学习用的啊
6: 小张，结果没这地，都是对他。
7: 有。他有你没多。
6: 天咋了？
7: 之前呢，你我闯村没这些，我是跟多两家子去为主。
6: 之前呢，应该是。
8: 在起了，俺阿祖区别在了一季雨，开始大家姐姐弄大棉被呢，地光送东西，电器拿是吧？
9: 我看电器拿捏个米钱。
8: 来是，给我啦，给咱给办公室拿着。
10: 你已经帮大姐姨，马赛长下人哒，你通告不去了，你需要的全都生不明多。
9: 通家别下下呢，你忙过搞不起的，通家忙起个，你是我女娃子。其实这里的片头呢，俺做的是设计，关系蛮多的。俺让做生意联系巧人。
6: 阿佳琪啦，区别在跟这一面，俺做独领角色，经营好了。其实其他个什么东西，地址就用不赢了。你转过电话去了，区别在独领角色，其他我觉得，地址一面店里，比在几个一面都有人。
8: 能打幺嘛子，俺做农民，区别通讯联系，人家区别晓得，你跟俺做业务。
2: 我弟兄团在所在，几个经验所在，有条没被跟着要死。看医生的三百天三十，所在的做不耐受，谈得不多，偏女呢，全部是团员嘛事了，我最吃不了，是哪个叫要死？一年，俺最团在给那队去的嘛事，那队的，可把团员的事呢，米拉起的，就不加， 공바리야 격다 취샤 팀이 나서다 저와 퇴제 존예드스 제주 챔프시기 디가라 피게 다야기 시기 중으로 중으로지 지조 나비네 자마트도 볼륨체 제마제니다 무소라 과자니 뒤돌 응마제니 초숨네 볼륨체니 마르마 주기 제자 맞으상바
6: 내 등이 비신자 탁조 근제 제고미 삼담비아
2: 어 전자 심제시라 시기라 소소랑게 레로소 탑주 등을 주기 나주이네 탑시 먹고 담비 초지네 마네디 티엘어 마르칸도 담구기 간다 준조 제도 배수고 상무 준조 제국이 초신다시네 볼레디아 슈크치르다 기세 뒤돌어 볼레샤비네 마네 코르교차 교주시 디제 주비네 공신나바 야주아 이지유
6: 용아 디제 존의 약수지 기라즈 대계단지 동도 등다 시야유 주경원도 정제 댐대지아디 경원이 조도 존행아 조이 지세제 나카바리추 나라즈 모티니 신지 섭제제 주경원도 정제 댐대나 주국이 디완자 정제 민장다 케메자 진중 피게다 저와 전부 요시 이네 시슈큰 신임마시 되레가 나부유아 부지디 나주 당도 부도 조부지 디송튼제 피뉴디 나라조 최감치고 왔다 남부유야 디릭주 영약 믹세지지 제장 장면 레주 토르당부지 특히 가르치 오주니 인지 좁도 왔다 계세 나라조 레주 토르당무 토비너 레네디도 디지 마치 장면 시수인
8: 시수
2: 시수 지겨워라 돌밤 좀해
6: 비지지고 시제 대형막지 기란조사 오직 뒤지지요 시브제 체시지 소토부지 디네가라 손조도 손두지
0: 레스 야야야 대박을 같이 봐 기스타 예미시대
1: 손두시 소바 좀이 널티시 위배수 좀 마치는 용도에 뒤수도 유연어 뉴손 퇴사소 제편제 근처 스토르당 위면 삼도 니다 니에 샴두시 위

0: 지접시 민아 뒤끼는 식탁이 등기 구시험에 든지 제유에 너 랑가설 마셔
1: 아 랑가에 든지 제유에 너 나랑스 두개 모두 기세 좋으시 기나스 곱 딥중 두미도 겐스 곱 딥이 너 나 잡으셔 봐 세상 다시 용지 내 기나스다 돈다도 야호스탁 주제 워쌈주 特别是 가르님에 나랑스 두개 떴지에도
2: 어두스나다

0: 어제 아라딘 양원에 제자스도와
1: 저부터 와라.
2: 딩아 지지 진예배 아자시 기나야 배배급러 안주 고역가러 취비제다 제제베 니스 가미도게 디나러 추디 디규니 줄라스 요스 지요시 디정 중기 디중원에 드시다.
0: 예 이마시 라게딘 제시도 니 다 가서 줘도 봐.
2: 딩원에 인고총 안주 취비제다 제제베급러 조선 된도라스 담피 ཉེ ཁ རིས ཁེ རང གོ གོ དང ཤི ཁེ སི ཁེ རང ཐོ ཡི ཅིག མིན དོ ན ཁེ རང གེ ཅི ལེག ཚོ བ ཅི ཅེ ཅུ བུ ཚར དག ཅེ ན རང ཅུང ཁམ གེ གོ གོ དང མ ཅི
0: རང ཅུང ཁམ གེ མིལ གོ གོ དང སི མ རིས ཡོ སི ཡོ ཤེ སོང ཨ ཅི ཅེ ན དེ གང ནེ ཅུ སི ཤེ ཅེ དེ ཡོ གུ ཅི ཅེ དུ ཅོ ཡོ ཅོ ཉེ པ ཅི ཅེ ཅུ ཤི ཡོ ཨོ སུ ཡི ཅི ཅེ ན ང ཅུ ཅིན ཅུང གེ ལེ ཅེ ཐོར དང དུ ཅོ ཡོ ཅོ
3: ཨེ ཟི ལ ཅི ལེ ཡི རི ཅ ཤ
2: 江湖都过了见到何你让看见的压着啊让个去要我的东西都是你压着压着路中的你也错过没体现从头他告诉我的跟着多啊那你爹呢能当有吗是你那个明年的兄弟的是的我最爹从军去送葬将军前的有吗的爹爹能当不过
0: 네 루캄 디손 튼제 지자지도 랑그 주왕디 고르센도 가버다
1: 지겹시라 너 주송 외디 간격시
0: 아 나다 먹어 이다
1: 이다 장님도 이다
0: 이다 와 이다 또 와 가죠
1: 왜 쇼유
4: 로요
1: 이규 더고 제도 중에 잘기 주이다 도구 시도 좀 해.
5: 제토 좀 줘. 네 가서래.
4: 마라톤에라 저 제토 미도. 쇼유. 라니 전다 매베 따와 도지리. 도구 제모 톱데 레르 고브선자 톱시 요마시. 람 범지다 만자. 도르 카야 매디데 큰제래 아. 갈레 컹민도게. 용번이 야고도 미자 야고지 남아 줘야디. 개체 요다.
1: 저게 저도 가네 토고 제도 못 쓰다고 비게다가 진짜 근처 좀 쏴.
4: 네 탑단 라기 키제 대비 양가 민도 고샤 스코샤. 디고알 민도 고교데 리조 토미도 탄다 말라토르 네 민도 고교기 토고 민도.
1: 토고 디미니 셰샤.
5: 자도다. 보모 바베 쉐쉐민다. 라 허르후르 삽된 데 선사 딘데 농주 쇼유기리. 디고알 토교 담네 시 소소 야고단 유 삼 타마데
1: 야매는 칭질 치르추 스쇼나 레그치 유사 게치 지디베 요시
4: 워지
0: 디틀레 라브즈바 따다 녜 로브조시 미치슈 레가 요시 스니보 레가 주디 녜타로스 달고 아시 주무랑 암차 마시다 지세나 말라네드 인기지 스닝에 나다 메브다르쇼
5: 우시 리나가 차브디네 법초조 시부스도 차부디 제체라
2: 키란토 딤나 나지 키란 제지 영시초 어 레슬레스
5: 군조케 랑가데 조카글라 베데 다바르샤
2: 긴우라 키란 과테바
5: 등기지 베테게라 쇼나 삼쇼 이네 차부 셴부 셴부 좀 봐봐 차부 셴다 쇼세 가게 챙금도 오세
2: 레스 철철나다
5: 야지
2: 키란이야 대수제 공예스다
6: 아자 차비 담다 랑가 조카르 친샤 군주 망부지게 삼자 뚱기 탄도 랑가 마스미도 눈에 요민도
2: 체장치 나도스 경상의 요야민도 된다 요지엔무도

0: 타고다 옐 타고다
1: 모두
2: 냄천라
0: 야 키라즈레 좀아 뭐 저거 걸로 닦아 놔
1: 줄 수 있다 빨리 좀 맡겨 셔
3: 영아 영아 야자
1: 슈교 키란 게 놈도 스테나다 놈도 스테다 던도 쳐도다 어 요민도 요민도 다 같이 와다
0: 요민도 요민도 된도 오스 마지
1: 요민도 오스 클린다 대체 다 쇼디 부여리 공부 키는 뭐죠 남자 때 랑아 딜레 요 마리 듄 랩다 차 주리 공부 키는 뭐죠 님니 스네 대 랑아 스네리 쇼월 스스나라 디네 야침 달레브리

0: 진다. 나 진지. 장가 나 이제 스타로스다.
1: 지저 셴바. 다제 제토 중에. 가리. 좌매. 나 좌매 가방 잡매. 네 저 전자를 가방에 이제 치세요.
2: 랑가디 랑게 송으라 손의 수욕 쓰고 탄도 송으라 내려마 수야 가리이나
3: 시 직접 셰락 내수 탁취 투업지 이능위도스티 니엘어 니에폴른 지역마르베 통도 赵钱 선리 라소기 소지 망고시 투도 줄다
2: 니에 그 뒤부도 구우시 셰다 그 뒤부도 구우시 아
3: 디콩르 니에랑러 다와치 능수 러빈바 탄도 다와치 승규리 랑게 아 삼시 도스 채는 용도웨
2: 니에랑 삼시 제피 니에랑 삼시 제제 탄도 부도 구빈다 랑게 디가르 민구다 랑치를 찍되다 철두리 조두 릴라마 차바법히나 닌가 가지 요마지
3: 랑삼동다 랑게 주칸데 소약 통매지두 총기나그미 총세러 싱디소와 냠리 철주야 체도 말베 랑게 콘소 디 싱디소와기 냠리 차가 차샤시리는 다그르바
2: 니에 콘트롤 두스 쉐세 첸 랑게 쉐 나 사다 정부 딘제네 대효
3: 打过哪个干部停不赢呢？用个是别啊！你看，卡巴什嘞？喂，传媒，莫让卡巴人家接不接？再接来喂呗。你是的，你问的是不是？下面呢，你让个测试，莫让老师接，你那联系下，用的喂。你是讨厌的。

0: 랑가 소엘 튼다디 텀시시고기 니에 초신 제빈다 돈도네 튼 카르도
1: 내 튼 개미도
0: 용아 제르네스 가르유네 나 세가쇼
1: 용아 진이완천자야주아 랑레그치시 나 중인다
0: 幸福
1: 嗯
0: 哼 Kimmy

0: 근처도 갈래 가지 뭐해.
1: 지저. 지저랑 게 봐봐 레비.
0: 럽규이.
1: 쟤는 아 근처에 채우고 시.
0: 심지어 마치 마음에 두고 해. 니는 그니 나 로지 시에 채우지 뭐.

0: 수 폐치와 자단토 자사왕 니에소 체네 되바타 사스 참라 라리안 지구 기네산 로베 소에 쿰시시유 경기 년달 지리 숨주인 주구 예바타 콘츠 조단양 믹세 차부지 유티 균도 루틴에 주구 예베 콘츠 침에 슈도 강남 림부시 체규 헝규니 경기주 제가 쉬시시 헌즈류러 샤시 점심 숙시탕러 육시 하장치 윤대남배 워러 처지리 지리시 주시행아 잠 교토기유 年个几位 퇴수 뉴슈 유구유구 속자 시행탄도呢 最기 처지리 지리 개주잠 교토보다 정기 지리응업주잠 年기 지리 십주잠 경기 교수러 처지리 지리 뒷주니 개주팔 교토배 항제 하장 교부유 경 교조 뒤에 자단토 방가 교급 미국 치고 살아 때문에 뒤쪽 랑롱 치고에 나버디 하장 지차 냠 가왔나 퇴지 추신교 장자단토기 경양 미교와 직격 미에비 방보타 니스머치 미지기문의 죄나 장자단이 선에게 차긴시에비 미미 롱동도 낭양 경초기문의 시에나 장자단이 권주 차서딘사 교회 지도대비 김시시 권주디갈 기싱 디갈 차롱충 탈 자단한 시직도 뒤에 최소의 호알 팔미도 홀시비에 창단기 서시 체미토 장례 대비 속자 망고 양란 소스 초알 류싱치 뒤기 콤참 남양 미저발 롱우 치동기 처지 최도 코웨 균타 체미도 싱싱치
1: 초용단 대중치 제주면단 상황 한시 겁니 Gordon, Rita, Nianjo, Lonnie, Bossiba, Lundu, Chizu, Jazaki, Bod, Timu, Jinjin,

0: 在这个年度，台北当地群众的群众组织起，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众捐献，人家公共上推动的群 rule meaning to belongs. Dinje, Kinje Regina, and the mutu, Labja Sebe, Kudun Tig Pirimla, Tirin Tonashu Yin.
1: Avni, Guyan Kiliri, Lobja Chigolomai. Come, Trogdom Nangne, Wila means the Sumanganki, Dinzeba Chechi, Tigara, Rimi, the Cherung, a Chirin Tongue, similar Yugu Tebe, the Sumanganta Tawachi.
2: Tawaji, Trosumna, they kept Tinga Tani Gigi, Sosu Zebu Yube, Gordin Jeda, Menga Yaku Yurugi, they kept Trosumna Bina Tarisha.
1: Zebu Chi Dube, Afunki, Dabi Tone, Jimmy, Zesu Chigu Yube Kara, Zidu Dembe, Dinzaba Sheba, Chigu Yana, Tini, Lugu Chive, Chawachi Yimbe, Kome, Wilame, Mengala, Zesu Chibarion. Wilame, Zesu Menganki, Afunda, Dinzabe, Kenja Shani. Nagun Cher Dongwata, Malian Supermanse, Shakam Dongwe, Kupian Jebe, Kyondom, or Nitinga Dong Jeja Dongwashi.
2: ཁྱི ཕྱད མམ
1: Masia Tarer Komor, Dinzup Sung, Doctum Jugreser.
2: Kunzung Ayaro Chebe Tugati, Tawani Subsidizigi, Tawaje Gor, Chicton Chukini Zeni Kimchen Girisigi, Menganga, Tawaje Gor, Chicton Chukitelsigi.
1: Majitung Gor, Nidangadon, Jejati, Tezam Kong Kabu Mayinaya, Rengi, Bogu Ju, Megabakara, Zeusu Cheji, Pendejan, Member Tun Yube, Afung Simna, Gawachimuchu. Wenjan Dashek Jesu, Komu, Tere Nedu Yubashi. Tinjes, Tawasum, Jet Avungi, Wendy, Dawson, Yuvin Tita, Zesu Mangan, Jura, Che, Dimagi, Yinayan, Tawashiba, Lubin, Nubin, Jura, Che, Majun, Sir. Come, Junze, Machin, Be, Mangala, Kabar, Jenny, Jodin, Kin, Gazetti. Avungi, 20, 30, Samlodang, Yu. Wele, Mangane, Come, Trozum, Mangan, Kita, Jitan, Be, Kara, Dari, Mijuri, Mangan, Ki, Ledun, Be, Tindana, Venture, Sebata.
2: Dawasumri, Mangala, Nebajik, Zesu, Shaku, Chebar, Venture, Mangan, and Komor, Nubin, Tetero, Checho. Tedar Mina, Mangan, and Nubin, Tero, Mejila, Dinzabe, Trinity, Ami. Mangan, Gigangue, Teda, Sam, Mangan, Gitrujuna, Sese, Tintin, Chi, Yusir. Natsibushira, Sachu, Adia Masha, Tawari, Tijuni, Ledu, Pulunjaji, Tse, Geda, Gulledu, Sim, Subje, Nida, Kumindu.
1: Avungi, Munje Shagbe, Treju Yigiti, Martin and Dugum, Tedin, Kunzu Shebata, Jizu Yimbe, Toma Rengi, Zesu Che Dube, Semgam, Kone, Treju Ginanduna, Sibrama Debe, Lemba Shenyam. Treju Dirishi, Avung Dawe, Lobra Dumuji Loma Shigin Meneshena, Dubda Meba Shigi. Tema Duna, Mubin Tian, Avung Rengi, Jacoba Memeshi. Avungi, Dari, Toya Jungan Gor, Chekdonle Mebe, Dari, Nubin Gor, Chekdon Shibja Chuju Rini Jaguna, Kome, Tichetar Jetu.
2: Tapesa Sumch, Lubutu, Gorchikashi, Pulunsudu, Semkibuzawani Mindu. Tange, Chila Yube, Jokba, Unjo Chaujube, Yana, Chau Maje, Unjo Chebina, Nesemna Kibje Yom Mindu. Ine, Yang Unjo Machebina, Nangundi Kateskins of Jeure.
1: Avungi, Tomar Chana. Treasure, Nyendoba Ragbe, Bangdaki, Gungstiniki, Gangdaki, Kalu Jobe, Nebasagbara, Timjo Chia Chokam. Tendere Nyendobe, Shibju Kanga gets to work.
3: Chodun Deni, Majotome Dodges have Juicy. Nizu Che, Kalu Jobe, Chodun Rick Subjit to Najo. Najani, 토메 뉴지기 레가 체비 뉴지 응아조단도 자외 차라 반다 두릅 체 잡시 아 다디니 애니 십조 칸이야 녀수 비디 응아조에는 토마 뉴지 체비 레가다 니베 반다 대신이네 교도대 토베 무진소 애니 십조 칸이 녀세 쉐비 십조 칸이 애니 교도대 다조에 나와타 응아조 제트 체비 애니 컴드브지메 뉴지 섬지다 대신 애니 아 아 방다 애니 렌덥소리야 랑자 된체 교도대 애니 타주 투비야라야 아니 아 저거지
1: 십주 강나 닌도베 교련디 십제 내주 오르 쳇바타 라바 라베 방다나 제리신 대가라 샴네 십주 변기 특히 자 된다 창
3: 교련 게니 오다 뉴제 쳇데 방다 된게 크림 쳇네게 테리야 제디 쳇베 교련 타주 쳇베 뷰제 콘도 동교 편도 요리나 제디 쳇바라 람디 집자 쳇제 도유 지디 쳇네 네레 피부 니소바 동디 동교 아니 편부 요시
1: 십주 변남기 방다 강다 커습 제 글루타 곰덕 제매 뉴제기 가족 소지태 콩남기 공주령
3: 최시디 하장 개강 체외 초배 정신계니 니소 자주지 이야기도 다 대나니야 개체수디 대니 커블 정신기 최다 첨부시도 어 딘제 송자 아니 응어리야 제유 방다 아니 댐부 송시 니소 배세배 뻥지 표제니 대외 마워지에니 로드 반다시 제주맹간다 7월에 공시티에 차도니 미도야기 세다 편지 잠샤 아 태조초 두릅 제부마시 팀로기 두단다라 코조바라 편조조린 가르체 유미타 저와 컨제 유미 태미유타 근로 가르 유미 소초시 태콤듭 지메 아니 독시기 구름 리디자마 아니 개강이나 아니 하장게 아니 체무지르샤슴기
2: 니에데 카섭자지유 Kyudun di kyuta chubi kyurim nang, kumta jimaar kyuta chugudu. Kyudun di nangi niso ba, zentab ki chimlu la da che gu ndo kabzi. Kyurim di chu, kurim ki chimdun rangxin la yisab che gu gi. Chimdun rangxin la nang chung chi gimindu. Nganzu chimge ki bang ta chubi, cha chu la yisab chenpa che gu gi. Tinche che na. Kyuta chu yalmi ba gyumnya uzi.
1: Nindo be, chenzhi nyanjur tang, wele men zi sui menga la, cha chubi yu simdaji. 이는 양급대로 콘조를 턴도 간이용 시기요바니 진송기 자주 비급 맹가나 교련단 저 매배 내바라 스미리 대배 뇌지 풍리요바 대기
3: 내두 진역이 내부도 왜 나주 대두 애니 캐시도 로주 로게지도 내두 내부 민도야 최장 아주 맹가게 저와 유리리 나주 자주 디나는 수야가 다도 당유 대애니 내바 애니 겐치 약치도시
0: 年度不一，组队！年度不一，组队！组队！组队！纪念生，纪念生，纪念生！业主，跟这些的客户这边，你把自己原面退了，停路套了，准备开始。第一呢，停个的套呢，先就有着其中没有了，才把它，等我们结束的，要么呢。
3: 白宫这边特别的电解熊啊，给给永远配合自己，给路这边家具别不得呀，给路这边你不是的。十九准备一十七十二准备接了，但年度不忙的，这是民工能了，需要用不是。我那提及了，你做了，肯定是去穷人了。年度不一，组队，快叫我们去吧，组队，组队，组队啊，组队啊，长组队啊，组队啊。
1: 一零年到二零一六，当安排菜年里个人贵阳南宁年到把那么的赠送及家具是百姓别那么硬。年到把那么就是的，这说明个是硬。敏感的这有明年考虑几年不杀鱼。纪念送，纪念送，纪念送。也说，出干了些，爹出干了些。
3: 桃园年节嘛，长嘛，天米一家了，最起，帮大长嘛，拉瓜儿拉巴七八当，民间去，民间长嘛过去些。面对这边，人们的我了呀，那么些，俺们民间现在个买不给当钱，下就前面一万，那不得超用呢？俺们给你偷偷便宜，厕所店家里呀，你不买的便宜。民间呐，当前一家就别我的吃不起，考虑价格，你不集中上百万去，年到吧，差不现实的，年就公司这月来的嘛，赠送起去，吃去呗。
1: 卡巴卡过去，卡巴卡过去，开始嘛说。研究公司康熙呢，年度被五九九九股型单元被选举盲打系统。 年度你去旅游到西边了，罗南你去应别，许诺嘛，下文贵州前程研究公司的研究嘛，对外我就来学呗。公司的许诺嘛的未来面，在水面个啦，面的能工数据相继提高了研究些。第一段路，我们了国体系跑轮数，下文技能面，我们了考虑跑独白，跑了步，我广告东西铁打七八的，娘。
3: 马队，你们南京公司人了，军政学部局个公司里面南京能不有哈江项目有吧？他，第一结束，控制，让哈江下个军政场。人事是没他们了吧？听到的叔叔跟起我说，旁边出面多久也不得，说是让你旁边派个那东西。
1: 下文了，怕这地址拆吧，有点认真的单边，南明去人多把南京团队了拖拿去。因为杨天结束，人多把下文菜呢，西边该是这个。 夏文基年多半打下了，让地前头马前。
3: 听到的呀，没人给他这差事，这得成别人，第一天就马那罗斯基。我就第一看了一那是该这地头怎么，那你该这些么多，就这样可以明我就来些么多。
1: 他这里前者年就公司夏文了，开始夏文基团队目的跟着在做马前了，跑两天打公司接了车脚，接开了我先别，年多半那最低都得不让买白出拿去。 年度白下文季扩展前一百公里田地前镇研究公司当未来面在水面岸给记者打借钱。今年，前镇铁东前一百研究公司一没当，先行的再说前一百民间一百，两个主要部长民办公司听你话了，编组给主要什么调查抗议呢？年度白公司听你给突然间，还将三万特别的年，考虑这个月白突破穷外。

0: Simo Lingye, Kungamsa.
1: Kungamsa.
0: Nama Lingye ne, Ngur Junxin, Tingdi, Zhongyang Sengju Nyamzha Sibara. Gatsushu.
1: Tingdi, Sengju Ki, Nangtun, Zoni.
0: Jigyab Shuji Xi Jinping ki, Xirim Dobjira Qin, Giegab Dobjira Zhongye Yin, Xirim Delekwe, Namo Delekwe, Nyebarto Xirim Jueyong Tingrib Xin ki, Mengxi Rengxin ki, Lerun Yabu Zhugwe, Xie Songye. Bang Zhouzhen Jobyeba Tsochun, Sanay Ka ki, Tuyrib Sarbe, Fengqiao Nyamnyong, Lakdar Qie de, Xirim Jueyong Namba Sardu Qin de, Mangzui Dezi Tuyotu Dangwe Gorda.
1: Jigyab Shuji Xi Jinping ki, Zhongyang Longchen Yinchen Lekun ki, Zhetong Chungchung Xibe Le Cendang ne, Longo Dunchu Korwa Dimzhi Chikchi Jinbar, Tsunna Lienche, Chakpochungwe Gor.
0: Ding Xue Xiang ki, Ursui Xinjin Ta Jinri Nane, Ursui La Nyamto, Chou Nibu Lamsui Rengxin ki, Tsongto Zoyong Nanwe Goro.
1: Dilui Dao Tangbu Ne Dunbe Pa Rangge ki, Xiebshu Chongtun, Dienbe Ngang Panun Chinbe Gor.
0: Pyeongchong Gyechong Zong ki, Riru Nuzi Nianzi Rokyub Le Dun Mutu Biexin Yuebe, Goro.
1: Yemesi Shoma Tang Husa Chang Zhewa Ge Dung Duza Chagdu Qinbe Guar.
0: Nyamze Gezo Zhuzhi Xingle Zengzu Ge Kyabzha Chebe Nishu Lingwan Bara Kholi Zhuzhi Ge Rengguan Duanzhang Parwe Gorso Yin.
1: Xiamle, Nang Tun Xipcha Nam Si Rona.
0: Xirim Jueyong Ni Giegab Jueyong Ki Mangdo Yinbe Piji Ge Jiyong Ta Zhewa Yue La Mangzo Chidong Mangbu Mangzo Ta Zhewa Yang Yue. Jigyab Shuji Xi Jinping Ki Xirim Dobjira Qin Giegab Dobjira Zhongye Yin Xirim Delekwe Na Namo Dianjia Yin, Nyebarto Xirim Jueyong Tingrib Jin ki Mengxi Rengxin ki Ledun Yabu Zhugwe Xie Songye. Dangi Zouzhen Jobyeba Tsochun, Sanay Ka ki Tuyrib Sarbe Fengqiao Nyamnyong Lakdar Qie De. Ngende Zhongzhenye Sewa Ta, Mangzo ki Nyesara Xiebshu Zhumne, Xiebshu Ta Mangzo War ki Tamye Jili Ji ki Parda Meba Sue De, Mangzo ki Tomnang Ta Ginang Dianjia Nangwa Jie Tuyoto Dangyo Ba Shi. Zhang Zhouji Feng Yuan Chongzu Ruo Chongmi Kaxia Shiki Xiegang Ki Toga Ni Chu Tibu Jiebe Nerun Ti Kazu Yaxin Yuebe Chongzu Li Jibe Tuito Tuo Tiju Qian Ni Gende Chungzi Ni Tazu Xie Yuebe Shi Feng Qiao Nyamnyong Zhungni Yin Bing Wen Ni Sanay Di Ki Xirim Chu Du Ju Di Ki Tabsa Tangbu Ti Xiang Ta Chongde Ni Chongzu Para Nursing Qiebe Tun Chung Chongzu Ni Tazu Ta Tun Ching Chongde Mi Zhuwa Ta Gende Qiru Mi Zhuwa Ji Tu Yuebe Shi Feng Qiao Nyamnyong Li Xirim Jueyong Ki Zazin Nyamnyong Si Yin Jigyab Shuji Xi Jinping ki Nyamnyong Gyungyong Yabu Chieto Tuyrib Sarbe Fengqiao Nyamnyong Tarbi Kangli Dangde Dang ki Mangzo Lamzo Gyungyong Ta Mimang Nangong ki Genda Tangzu Yangta Chiede Mimang Mangzo Ta Tunji Tumsab ki Netun Ka Xirim Ne Tangzu Ta Chungzi Ne Tangzu Chiegui Xiesung Yue Jigyab Shuji Tadong Jizo Genda Ta Zunyo Ngongo Ta Tangzu Chiebe Nemang Chudu Lamzo Togosangdo Dangde Mangzo Zoro Netun Kang Chieruo Geje Shuzi Ta Roram Chiegui Yue Ba Chiegui Xiesung Yue Yaji Chongjir Ta Chongsi Kato, Sanay Ka Ki Tuyrib Sarbe Fengqiao Nyamnyong Lakdar Hunta Qiende, Xirim Jueyong Ki Lalin Sabdu Qi Ta Qimui Yinxin, Chumze Yang Nguansi Tuyputo Yue. Tienga Chongpa Timsi Warki Genda Ta Nye Zui Zunyo Tijin, Cimba Zuiwe Tangzui Mitubie Nedun So So Shu Guiba Ta Su Tangzui Qimin Tijin Tangzui Qiedia Zigin Miba So Ki Nengzui Mabu Shikun Yue. Jiangxi, Jingde Chongde, Chang Chang Kui Ki Chukdu Judi Dine So Jidi Ta Xibju, Chimgang, Chimzin, Tixin, Yingbu Shujara, Michi So Chimbe Nyam Tu Jirshu Qiene, Rishu Tanglian Ta Genda Tangshu So Jigdu Ki Xibju Kodun Xieyue. Tangde Para Yeyung So Zong Rimu Ying Ki Chukdu Dine, Nidong Gyeji Xibju Xirgu Junsima Ta Zong Kong Yung Le Kibyue. Dile Lodeo To Chimxin Genda Ta Zunyo Ka Chi Dunji Zungni Sa Chu Tangshu Xieyue Bashi. Genda Sewa Zang Mingbara Tadong Mangzo Ge Chua Tewe Digi Denwa Yungwa Chi Gui. Tuyrib Saba Go Tsu Sun Sanay Ka Ge Mangzo Ge Chaiwa Ta Gangye Semzhe Rigu Ji Ge Netun Le Mingde Nele Pikbe Tepju Duende Tuyrib Do Mangzo Ge Rewa Tangzu Chi Yue. Guiyang Hongyan Dongjing Digui To Gengun Le Kala So Ge Meba Ta Dado Che Ge Meba So Ge Netun Le Mingde Digui Ge Jibin Nyamro Ge Xiebshu Sizi Junde Kala Sasa Ta Minju Che Gen Tijin Dado Che Gen So Yue Be Xiebshu Kodun Che Yue. Hu He Hao Te Fuxing Digui To Sasa Dongba Ta Tuzi Kongba Pei Ji De Jile Pien Be Poju Sizi Zu De Qibie Che Wo Kang So Tuzang Do Dang De Gensui Xiebshu Ta Poju Ni Ge Jizu Che De Zedun Ki Digui Xik Du Yue. Hu He Hao Te Chong Ye De Fuxing Digui Ki Chong Mi Zhao La Ge Gu Ji Cong Kang Ta Gen Su Kang Ti Jin Po Ju Kang Ta Di Gui Min Ju Kang So Cang Ma Yue Be Sim Ding Ne Di Ji Yin Be Cong Lang Chong Xie Song Ba Shi Cheng Du Ruo Guang Hua Nu Lam Ji Ju Lang Guo Ru Pe Zu Di Gui Guang Zhang Ne Mi Ngup Ju San Ne Mi Nge Sa Ra Be Be Gen Guan So Ma Ra Tuan Ba Ta Lang Guo Ru Dian Ne Cai Ni Wa Ra Zhou Du Gu Yue Da Zui Tu Tuan Da Chong Zai Yin Ne Ya Tuan Wei Tu Cheng Du Ji Ju Lang Guo Ru Gong Si Pe Zu Guo Dong Jian Mi Ge Ju Ke Zu Cang Ma Ra Li Pi Ri Ji Qian Ne Pe Zu nije sungzu sobsi degui ta sawo jaglam mengang lobda che ta ta nyeru ta ne pobzu yoba ne tewe dabdi para rinbor che yoba shi. Chong yeri che yong te yoba ta meba ne yabu yome ta dabdi bu yome para yuwa che yu tiya yegab che yong shibza jen do yuruwe tege ngunzu shi yin. Chengdu chungmi chen la ge nganzu chi le zhu du go tuanba ta jiju langor de yu yobe dabdi bu duji sungba shi. Nilu yagara lungzu dangwe tuji su jiangsu changzhou ruo 닌통 치니자게타 미미 넘주게다 응업주 진이 숨싱아 예테제 카바라 망소기 쇼르도 발렌치바소 차와 진나 듄니 신동지와타 촌베 캡주 데모메바소기 닌가 가르마주장나 제유 쳔바라 타주세규 응아도 조르여 장조 총길 정진주기 주랑 쉬엄바 류탄기 망소기 바르게와타 정미 토담베 고린 테제 카바라소 토블랑 망부규 네던 쥐종 차디나 지두체레 제규르 타주체기 유세 송바시 시중기 괴베 리치바타 망조의 냠도 슝리 망조 랑종리 시림 쥐종 체비 난기 구이슈식도 교류 고래 난기 튼주 강청중타 방무솔린타 신부 토르기 린진 헨조소 시림 랑종타 팅립 팅종 냠지 체바 마시 니르사도 소주 괴베 총미 오연 행강기 증조 제증타 총결 총미 오연 행강기 증조 제증 라다 체비 니구 체줄하타 신진 총조 70줄하기 겐지타 왕자 카세 수바타 튕궁 응아르웨 땅이 신바 유바라 교류여바시 고조스 사바라 시츠운데 튀르 사르베 시름 쥐종 제주티 땅 조종 켄니 제주 자와르 제마타 나망 냠주 토블람토 제바 젠제 튠긴게 대교도 제바 겐나 탄수 타제도 송와 망조 십주 대와르 제마지기 쥐종 말라식 뛰네 벤저로 타 지조 뷰다 콩비 용주로 멍지 땜부식 띵여바시 비징 개외 로브진 중국 지조 토담 심주 칸기 연자 리타오이 계종 대구 용와라 조 시름라 자류 지금 수지 시진핑기 시림 돕체나 예급 돕체와타 시림 대구 총나 남오 대구 용외 최동 계전 남외 시림 주종티 예급 주종 말아 최 가딩기 네버 송과 공구여 시림 주종 팅립진도 주주로 군대 당과라 오티 당가 망소 남조 라린 단데 사삼 남당기 망조의 셈제타 간의 세리 창마라 긴지 유바타 창미의 긴지 주비 지소 주종 직등 초보시 준례 뉴딩기 시림 주종의 典礼 지소 典礼타 망조 대자 체로 동주이
1: 新鲜松巴士基克书记习近平给切切这阵地中央龙城年城基克里空给这同穷穷西北里层当年龙武顿区口外这些地里学院别基克里空给里切里苏巴塔加起路穷西北日子里屯巴罗普苏里屯别处从南里切切不穷于藏美基克书记刚刚落了电波降低退日归去库了坦波尔顿巴塔路穷西北人类给新思养不没托 出过去，搞不起别，培训个怎么去，看忙多年，学员长了，熟悉也被基础人路组织不谈，军资不所用切切，连接体外器我被运营。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향상도주 파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드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소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른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콜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

0: 장기 루스냐디 루단 템버지 마르베
1: 장기 같이 해
2: 어 장기 거다 비기 마르바
0: 탄탄간소 장기 레베나리 요지 아 티게 싱차라 에 카르니 레베나라 나시다 사치데 카르레 아
3: 컨저 능 저게 힙자 아 기타미 디레 모디 제시 제가 주의 폐지 시에쇼시
0: 폐지 마시 이야
4: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3: 哎呀，又去捡路鸡。嗯，差不多，给我妈停下。嗯，嗯，嗯，先拿钱嘛的。嗯，嗯，哎，给他寻土嗦。哎，嗯，呀，捡钱了，快说卡巴克不赢呐？我那年可他拿不着呗。
2: 다르고치스
1: 아쉽시죠
0: 간추 꿀렐록 말베
2: 계시 장기함의 균포는 그제 채우래 딜레니엘어 장기양한 조 팔꿀치아 금세 가리매 제주 세입체도 마스의 장기 괜찮아시도 직체너 전시그 실립디스다 조아메쇼
3: 디에 사차 가리래 제자 상마 내 가시시아기 사제리
2: 야매는 전신양매죠.
4: 전신양부리.
2: 차장게 등기 비좀로자. 장게 루부토갸로 교수. 데데 전시기 비좀디로자. 장게 전시러 꽤꽤없이.
4: 뭐지?
2: 제자 장게 안주 조부차부디 제유기리. 제는 그저 겨울에. 안주 비좀다 전시기 실립디 야구체 직부이너. 장게 전시디 라스 흉구리 성비. 도체노 아주 겨고 빼좀 로스트 저도 또 구다 섭섭해 너무도 장기니 걸 유매디 제도게

0: 진의 독서 겸사 장교, 장난감이 누가? 철너 매 가지.
1: 他们的钱不钱啊，钱是的钱不钱啊。让侬的面子有理，
2: 藏不着或者不，那还带要的。我是，我最读书的就让给钱啊，没得你么就。嗯嗯，顶这一不是。让给么让早晚的，通通买买吧。
3: 一年年，莫让了，给我些大一百，从哪子来就？就马上，俺娘家这才个主意。来，姑大。 랑게 첸시 실립을 구경마다는 가요리 계속 양 첸시 냠나 크제치가
0: 제장 양창매 아무라 능시 라는 거 속이 되어오지
4: 아무라 계속 댕기 리트치도 장게 아무라가 첸시 통주에
1: 예 도모주
0: 어제 도모주
1: 응 예 아마
0: 랑게 같이